음성이나 사진과는 엄연히 다른 동영상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변해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곁에 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모습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물들면서 천천히 익어가는 이 계절의 변화를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쭉 지켜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입주 144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런 과정들 지켜보고 있으면은, 네, 그 자체로 느껴지는 묘한 쾌감이 있죠. 음식 재료들이 요리가 이렇게 하나씩 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거의 뭐 마술에 가까운 그런 메이크업으로 180도 변하는 동영상 정말 놀랍죠. 운동으로 우리 몸이 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비포와 애프터. 두 장의 사진만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0: 정도인데 동영상으로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납득이 되는데요. 어쩌면은 이 계절의 변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그라데이션으로 변하는 가을의 풍경들 동영상에 담는다는 그런 기분으로요. 놓치지 말고 많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옛날에는 이해 못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왜 카톡에다가 낙엽 사진 찍어서 보내고 꽃 사진 찍어서 보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러는 거 그런 거 저는 이해 못했었는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많이 담아서 놓치지 마시고 기억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 아침 이에요.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홍지호 프로포즈 그리고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0066님 알디 주말이라 알밤 수확하면서 그대창 듣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혼자 농장에서 일하는데 그대창 들으면서 맛보는 수확의 기쁨이 짜릿합니다. 가을에는 어느 쪽이 본업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하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왜 이렇게 그 기사님들 뭐 주부님들 네뭐 그리고 학생 뭐들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인들 출근길 아니면 지금 막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 시간에 함께해 준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네, 이렇게 농장에서, 네, 그게 취미든 본업이든 일해주시는 분들이, 네, 저희 방송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일한다고 문자 주신 분들 많거든요. 저번에는 배추밭도 있었는데, 배추밭도 있었고, 오늘은 또밤 농장이군요. 밤 농장. 밤이 좀 속이 꽉차 있는 계절이죠.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밤송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예.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대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밤 껍데기도 보면은 똑같대요. 근데 걔네가 밤이 아니래요. 밤이 아니랍니다. 그거 구분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거 까먹으면 안 된대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신기하길래. 자, 어쨌든 오늘도 노동요를 제가 좀 많이 틀어드려야겠군요. 아, 기대하십시오. 신나게 일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은 곡들 준비했습니다. 자, 매일 빛나 물무침님. 크크크. 저 어제 밤새 닭게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생 처음 만든 닭게장 한 솥을 끓였는데.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솥에 그대로 있네요. 아, 아무도 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손이 잘안 가시나? 아직까지 솥에 있다. 어제 끓인 건데, 예, 당연히 솥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제가 닭게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무슨 맛일지 기대되는데? 오늘 점심은 닭게장인가? 이게 늘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게시판에 음식을 한 가지를 탁 던지는 순간 그게 점심 메뉴가 되어버리는 닭게장이라. 오늘 뭐 육게장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왜 아직 솥에 있는지는, 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노동요 두고 띄워드려야죠.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더 플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쌤님, 커피 마시면서 성경 필사하면서 가끔 하늘도 올려다보면서 방송 듣는 이 시간. 행복은 가까이에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감사한 시간이네요. 하셨어요. 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공원 나무들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가을 하늘 이렇게 쫙 높아지는 거 보면서 예, 참 자연이란 이런 거구나. 살쪄가는데 배를 보면서 예, 전고마비구나. 네, 약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 좋아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희 CBS에서도 성경 필사 뭐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나요? 1층에 보니까는 되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던데. 예. 저희도 아마 성경 필사 관에서 네, 어떤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미고님. 주중에는 이 시간에 수영하느라 게시판을 못 들어오고 운전하며 듣기만 하다가 주말에 게시판에 오는데 눈이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이 좀 핫하죠. 예.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예, 저희 게시판 저랑 잘 안 놀아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예. 그래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내 얘기를 좀 들으라고. 수잔 보일의 I dreamed a dream. 제니퍼 허슨의 메모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근데 올해는 등산하면서 한 달에 1kg씩 빼서 7kg를 총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음악 들으면서 두세 시간씩 등산했더니 병원에선 혈압약도 반으로 줄여도 되겠다 하시고 살 빠지니까 은근히 자신감도 생기네요. 알디저 칭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궁디 팡팡. 이거 어떻게 더 칭찬을 하지?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되죠? 이게 모든 일은 그렇지만 물론 다이어트도 포함입니다. 정말 정말 아주 그 소량의 푸쉬가 필요한 거거든요. 톡. 그래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 톡이 뭐냐면 그 아주 살짝의 그 푸쉬가 뭐냐면 그 맛이거든요. 성공의 맛. 예. 다이어트 이렇게 해봤더니 어? 1kg 빠졌네. 요거 유지 좀 해볼까? 다음 달에 1kg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다음 달엔 3, 4kg도 빠지겠는데? 다이어트도 여러분 속도가 붙습니다. 약간 그 정말 그 리틀 푸쉬 톡 미는 그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한참 달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좀 있으면은 침체기가 올 거예요. 네, 다이어트는 늘 그러니까 그 때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오늘의 몸무게가 나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혈압약 줄인 것도 너무 잘 됐다. 굿굿. 디온 워윅, 스티비 원더, 엘튼 존, 글라디스 나이트,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리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구스타프 스페츠의 You and M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오래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과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보와 방첩 분야 기준을 내세우며 한국 측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0: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의 대규모 공급에 전격 합의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전쟁 장기화를 부르는 투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거래는 푸틴에게 주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고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대러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동맹국 간 균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와 주최 측인 노벨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비 소식이 없지만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과 모레까지도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릴 비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5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도 지역에 따라 비가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 화요일 낮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6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9: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Carpenters의 We've Only Just Begun 듣고 오셨습니다. 자,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제 톤이 아주 예 안정적이죠. 예, 잘 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토요일 보내고 계시고 있길 기대하면서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아, 오늘 내 목소리 되게 고급지다. 아, 이렇게 안 웃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오늘도 역시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All For One의 I Can Love You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화양연화님, 밤 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일 특성상 늦게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가을 다 지날 것 같아서 모닝러쉬 시작한 지 딱 3일 차입니다. 작심 3일만 넘기자 했는데 오늘 목표 달성했네요. 이대로 쭉 이어갈 수 있게 응원 팍팍 부탁드립니다. 또 근데 안 피곤하셔야 되는데 그죠? 어떠세요? 좀 해보니까는 개운하신가요?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으신 걸까요? 이렇게 마음먹은 이상 이게 잠깐이 아니라 쭉 오래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밤늦게 일하시니까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되긴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How do you do님? 저 6학년 딸 친구들과 졸업기념 여행 갑니다. 아이 8명, 엄마 8명 너무 신나요. 지난주에 엄마들 모여서 쇼핑도 야무지게 했답니다. 따로 다니고 엄마 걸로요. 아, 졸업기념 여행이라 어디로 가십니까? 아유, 근데 그냥 아이 8명에 엄마 8명이면 그냥 어이구야 왁자지껄 하겠네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때쯤 이렇게 가족여행 가거나 이런 추억 만들어주는 게 이게 또 평생 남잖아요. 별탈 없이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자, 아이유의 너랑 나, 에일리의 유앤아이. 그러고 보니까 유앤아이 한글로 하니까 너랑 나냐.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듣고 오셨습니다. 보노보노야님, 지난주 딸아이 합창대회가 있어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산에서 정선까지 다녀왔습니다. 와,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운동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벌써 일하고 계시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잠은 나이 많으신 분들만 없는 줄 알았는데 5시 조금 넘는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엔 좀 더 부지런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합창대회에서 상 하나만 받고 와라. 멀리에서 갔는데.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대회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커서 뭐 될래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처럼 될래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전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랑 손잡고 이제 밑에까지 이제 내려간 거예요. 보통 제가 내려가진 않는데, 근데 우리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네, 그래서 그날 이후 제 꿈이 경비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뭐든 부지런하면 좋겠죠. 부지런해서 나쁠 거 1도 없습니다. 예. 할 일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할 일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서, 네, 계절 변화되는 거 바라보면서 좀 멍 좀 때리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일찍 일어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 진짜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하게 살기 좋네요. 4년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시간에 적응이 안 되는 DJ입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Like I'm Gonna Lose You,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Lose Yourself 듣고 올게요.

6467님, 요즘 부쩍 계절을 타는지 지친 언니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하고 아이들 없이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언니들. 우리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하셨습니다. 오, 좋네요. 요즘 힘이 좀 없죠? 우리가 여름에 너무 시달리긴 했어요. 아, 그놈의 그 10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위는 왜 맨날 찾아오는데 뉴스 보면 10년 만에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는지. 매년 힘들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브런치 모임 좋죠. 브런치 모임도 좋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언제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손톱 받으니까 기분 참 좋더라고요. 예,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가시는 것도 좋은데 편안한 모임이라면은 차라리 우리 손톱,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손톱 받고 브런치 먹으러 갈까? 약간 요런 것도 괜찮을 듯? 건강해야죠. 8685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은근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 별게 아니고 작은 기쁨으로 슬픔을 덮고 살아가는 거라고. 제 사연이 소개되면 그 즉시 작은 기쁨 하나 추가되는 거겠죠?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엮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연 하나하나에 그렇게 다 힘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네 평생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내도 몇번 소개될까 말까인 거잖아요. 확률로 따지면. 요거는 크게 기억에 남을 일이죠. 아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재미난 거 없어. 근데 재미난 거 없는 게 정상인 게 인생이야.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평생 어디 재미난 거 있나 찾아다니다 할까 끝나는 게 인생이래요. 그렇게 찾아다녀도 잘 만날 수 없는 재미난 거, 행복한 거, 별거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움직이셔야죠. 그죠? 사연도 보내보고 편지도 써보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보고, 친구들이랑 브런치도 먹으러 가보고, 손톱도 받아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분 좋으시겠네요, 그죠? 최애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데. 자,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실비아님, 그리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요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박학기의 비타민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네요. 네, 좋네요. 자, 저희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마지막 곡, 마시멜로우,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하나, 둘, 셋.

CBS. Tell me how long will this rain last? 여기는 CBS입니다.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오래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과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보와 방첩 분야 기준을 내세우며 한국 측

예,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산 경유에 미국 수입

0: 대통령은 이를 전쟁 장기화를 부르는 투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거래는 푸틴에게 주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고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대러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동맹국 간 균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오늘 자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최하위 등급을 매긴 미국 정부 보고서를 두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9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시소를 재밌게 타려면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와 타는 게 좋죠. 나보다 가벼운 친구가 타면 발에 힘을 주어 굴러줘야 하고요. 무거운 친구가 타고 있으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훌쩍 떠올라서 불안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죠. 내가 너무 가볍다면 조금 뒤로 물러앉고 무겁다면 앞으로 다가가 앉아서 시소를 타면 됩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겠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조금 더 다가가며 서로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어쩌면 그게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소 타듯 즐거운 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김진표 신예원의 유난히,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야말로 황금 연휴 보내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음악들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는 샵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세 번 연속 발음해도 좋은 단어 Love, Love, Love 로이킴 헤이의 Kiss, Kiss, Kiss였습니다. 인천 남동구 황토길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는데 바닥이 살짝 기분 좋은 느낌 좋네요. 까티님 오늘 걷고 뛰고 등산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으론 역시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좋겠죠? 모처럼 쉬는 주말 저희 집 아윤공주와 랄랄라 들으며 팬케이크에 유부초밥 만들면서 주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랄랄라를 들을 수 있는 여유 너무 좋습니다. 아윤맘 윤신님 보내셨어요. 엄마와의 쿠킹타임 아이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팬케이크 굽는 냄새와 함께 행복의 냄새가 주방에서 솔솔 나겠네요. 우리 딸 결혼 2주년 축하곡으로 동생이 축가로 부른 All For You 전해주세요. 서인국 정은지 노래로요. 0715번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4319번님.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는 길입니다. 아들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소위 한민수. 지금 엄마 아빠 달려가고 있다. 충성. 아, 데이트 갈 때보다 더 설레실 것 같아요. 청하신 곡 토이 이지형의 목소리입니다. 뜨거운 안녕.

고구마 캐면서 듣고 있습니다. 노동요로 데이식스 해피 들려주세요. 강씨 아씨님 청하셔서 같이 들었고요. QWER의 행복해져라 이어드렸습니다. 6550번님, 딸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얼른 회복되도록 딸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려주세요. 우리 딸 우이은 빨리 나와서 산책하자. 화이팅 하셨네요. 계절 바뀌면서 감기 걸리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Boy Next Door의 Nice Guy, 성현 좋아하는 국보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7174번님, 새벽부터 꿀잠 포기하고요. 신랑이랑 처음으로 인천에서 전주 도깨비시장이라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시골 풍경 참 정겹고 인심 좋고 드라이브로 스트레스도 날리고 좋네요. 좋은 음악과 함께라서 더욱 더요 하고 청하신 곡 도원경의 노래예요. 다시 사랑한다면.

김현성의 Heaven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7007번님, 친구가 운전 중인데요.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고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청하셨네요.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 채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0: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조롱성 막말 담화에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대북 의료지원 구상 비난에 침묵하고 DMZ 지뢰 폭발을 단순 사고 취지로 발언해 북한의 면죄부와 반박 빌미를 줬다며 이는 북한 대변인 수준의 굴종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기강 하위와 외교주권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대미 국제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남의 딸은 털고 자기 딸은 덮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명백한 셀프 무혐의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공조 요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버지였던 만큼 이해 충돌 회피 여부와 수사 관여 범위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한동훈 의원과 법무부에 소상한 경위 설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천장이 일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무너진 잔해 아래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과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 종식시켰다며 상을 8개는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정작 상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인물에게 돌아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소수의 급진적 이념에 휘둘려 신뢰를 잃었다고 나를 세우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자신이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취향이나 가치관을 저절로 알 수 있을 텐데요. 똑같은 시간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옷 고르는 데 열심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는 데 열중하고 독일 사람들은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00% 일반화할 순 없는 각 나라의 특징이겠지만 그 결과 이탈리아는 명품 브랜드를 수없이 갖게 됐고 프랑스는 세계적인 요리를 탄생시켰고요. 독일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정성과 시간을 쏟은 바로 그 자리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연그러 간다는 뜻일 텐데요. 황금 연휴 동안 여러분의 눈길과 애정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쏟은 곳이 바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겠죠?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유난히 휴일이 많아서 주말이 더 빨리 돌아온 것 같은 기분 드실 겁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주말인데요. 휴일에 계획표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은 물론 MBTI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죠. 사람 많은데 가는 거 아니다. 집에서 그저 푹 쉬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 좋은 계절에 집에만 있는 건 가을을 낭비하는 거라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 됐건 지금 우리 앞에 흘러가는 이 모든 순간도 근사한 추억의 일부분이라는 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광고 후에 새 곡이 이어졌고요. 캔디 핑님, 제시카 심슨의 When You Told Me You Love Me였고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또 사만다 생 메리 기브 음성으로 Emotion까지 전했습니다. 사고 우사한번으로 아, 이제 쉬는 날은 많았는데 좀 심심했어요. 지수님, 제가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시안게임도 다 끝나고 폐막도 했고 요즘 낙이 없습니다. 하셨네요. 아, 이 스포츠는 참 정직한 거라서 저는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감동을 받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진짜 잘해주었고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기운도 많이 얻었고요. 그 기운으로 또 가을도 힘차게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4953님은 이제 구경은 많이 하셨으니까, 경기는 잘 보셨으니까 직접 필드로 또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모카예요. 해피.

저스틴 팀벌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이었고요. 애니메이션 트롤 OST였죠. 또 0504님의 신청곡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또 모카의 해피였습니다. 9855번으로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높고 청명하죠. 저는 테니스 코치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보통 레슨 끝나고 회원분들과 늘 해피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길지 않은 사연을 주셨는데요. 와 진짜 멋지지만 격렬한 운동.

운동을 하시는군요.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테니스 배우고 싶다 또 배우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네트 경기가 그렇죠. 테니스도 그렇고 과격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축구는 뭐 실축을 하면 아쉬운 거지만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경기는 내가 잘못하면 상대가 점수를 가져가는 스포츠라서 정말 쉽지 않은 운동이라고. 그래도 매력이 커서 다들 열심히 뛰시는 거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상 없이 올 가을도 회원님들도 우리 9855 코치님도 이 가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이고요. 진솔이다님, 크린 메일리 레이요. Put your records on.

방탄소님 토토의 I'll be over you였고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또 모이존의 No Matter What이었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0702님 하바드의 Clean and Dirty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

0: 상징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경유 거래에 전격 합의했으나 공급량이 미국의 하루 반치 수요에 불과해 실제 유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맞춘 것일 뿐 오히려 동절기 잉여 재고를 처분하고 서방 진영의 균열을 노린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제정한 대러 제재법을 무력화하고 동맹을 팔아넘겼다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실질적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여전히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자신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노벨 위원회를 향해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이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상을 8개는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정작 상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인물에게 돌아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소수의 급진적 이념에 휘둘려 신뢰를 잃었다고 나를 세우는 한편 지지층을 향해서는 자신이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려 이용객 3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있던 66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잔해에 긁히는 등 경상을 입은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마쳤으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천장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조롱성 막말 담화에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대북 의료지원 구상 비난에 침묵하고 DM

0: 폭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선이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지리사님 함께 하고 계시죠? 사이먼의 가펑클의 스카보르 페어 켄티클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언어 왔고요.

가을 날에 참 잘 어울리는 두 곡이었어요. 먼저 1182님 허스키 보이스의 주인공이죠. 로드 맥퀀의 Long Long Time 그리고 9531님 존 레논의 Woma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제이미 밀러의 Maybe Don't

인데요. 영국 출신의 제이미 밀러의 대표곡 Here's Your Perfect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신흥 감성 보컬 강자 제이미 밀러. 섬세한 미성과 호수락 짙은 진성 가성을 넘나드는 테크닉이 장점이죠. 오늘 만나볼 노래 역시 제이미 밀러 특유의 달달한 보컬이 귀에 감기는 미디엄 템포의 R&B 팝 트랙입니다. 제목인 베이비 돌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데요.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너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순수하고 달콤한 사랑 고백을 담은 노래. 가을에는 이런 곡이 필요하죠. 제이미 밀러의 베이비 돌 92위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Let's Get Married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현재 시점 글로벌 팝씬의 독보적인 디바죠. 그래미상을 수상한 아티스트고 메가 히트곡을 여러 곡 보유한 슈퍼스타이기도 한데요. 핫백 차트 99위에 안착한 노래 Let's Get Married는 80년대 느낌의 신나는 댄스 비트에 마일리 사이러스 특유의 거칠면서도 쿨한 허스키 보이스가 위트 있는 리듬을 완성합니다. 유쾌하고 솔직 담백한 프로포즈를 담고 있고요. 마일리 사이러스만의 대범한 에너지가 가득한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92위에 오른 제이미 밀러의 베이비 돌 이어서 99위를 차지한 마일리 사이러스의 Let's Get Married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묘하게 닮은 두 곡이었어요. 제이미 밀러의 베이비도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Let's Get Married였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번에는 익숙한 곡들 이어지고요. 먼저 음성이 참 따뜻한 여성 뮤지션이죠. 샤니아 트웨인이에요. You're Still the One.

영표님, 로즈가드님 함께 들었습니다. 펀앤블런스의 What's Up이었고요. All for One의 I Swear 그리고 샤니아 트레인의 You Are Still the One이었습니다. 3318님 레인보우로 해피송을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도로시님 이집트 왕자 주제가죠.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해요. When You Believe.

셀린 디온, Just Walk Away, 또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0853-0879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신혜숙님 시카고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남기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발생한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현장 보고를 받은 뒤 추가 피해를 막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천장이 무너져 36명이 다치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부상자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의 조롱성 막말 담화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며 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대북 의료지원 구상 비난에 침묵하고 DMZ 지뢰 폭발을 단순 사고 취지로 발언해 북한의 면죄부와 반박 빌미를 줬다며 이는 북한 대변인 수준의 굴종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기강회의와 외교 주권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대미 국제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남의 딸은 털고 자기 딸은 덮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명백한 셀프 무혐의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공조 요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버지였던 만큼 이해충돌 회피 여부와 수사 관여 범위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한 의원과 법무부에 소상한 경위 설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자신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노벨위원회를 향해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이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상을 8개는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아였습니다.
9: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

0: 2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0: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2시 5분입니다.
1: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아나운서 송희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는 또 한글날이어가지고 당신을 위한 노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역시 영어가 편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제부터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또 한 번의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뭐 쭉 쉬는 송편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누구와 있든 같이 듣기 참 좋은 라디오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한번 채워가 볼까 합니다. A면에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하고 있어요.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에 더 깊이 깊이 파고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0월 12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김선아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4: 여행.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UN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 전곡은 피오나님의 신청곡 터보의 회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고파고 들어가는 코너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찬에게 보내신 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 자, 우리 송표현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좀 이런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아, 그 곡에 이어서 저 노래도 듣고 싶네요.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죠. 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와 좀 잘 어울리는 곡, 그리고 나만의 어떤 또 사연이 담긴 그런 곡들, 비슷한 결을 가진 노래, 이런 노래들을 연결해서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그 순간들을 직접 만들어드리는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디깅 바로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0504번님, 오늘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조금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신청곡으로는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신청합니다. 아, 이 시원한 날씨에 또 맞는 노래들이 있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도 약간 좀 청량감 넘치는 그 이 시원함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은 우리 PD의 선곡은요, 역시나 시원한 목소리가 강점인 곡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이고요. 송디가 고른 곡까지 세 곡 함께하고 오시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에 이은 저 송디의 디긴 곡은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이 청량한 음색만큼이나 이 시원한 날씨 또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뒷번호 1021번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결혼기념일과 CBS 표준 FM 문자가 같은 번호네요. 1212. 아, 저희는 축가로 들었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오, 결혼기념일과 같다. 1212. 아, 근데 일단은 뭐 당연히 이 CBS 표준 FM 샵 1212를 까먹지 않는 것도 맞겠지만 주변인들이 우리 1021번님 결혼기념일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변인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 두 분이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두 분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사연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에 이어서 저 송디는 이 곡도 축가로 좀 많이 불리지 않을까 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골라봤고요. 여기에 이은 PD의 선곡까지 함께하고 오시죠.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여기 이은 PD의 선곡은요, 규현의 광화문에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선 사연에서 조금 시원하고 지르는 노래들을 듣고 왔다면, 또 가을 노래 하면은 살짝 이런 잔잔한 발라드, 이런 약간 따뜻한 느낌 주는 곡들이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세 곡은 이렇게 가을 냄새 나는 곡으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콩콩찬찬 누리디깅,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유나 사건의 지평선 함께하고 왔습니다. 4294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여기는 화성시 향나읍에 있는 부업방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퀴즈 맞추기에 당첨이 된 후로 매일매일 2시 5분만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아, 이렇게 또 송피언님들이 늘었어요. 아, 저는 이런 문자 올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뭐 잘 듣고 있다. 새로 이렇게 잘 듣고 있다. 오래오래 진행할 테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청취율 조사거든요. 혹시 전화 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622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린과 한혜가 함께 부른 Love.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T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노인대상 홍보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있던 6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잔해에 긁히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부상자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법정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국과수 합동감식과 함께 과실치상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의 조롱성 막말 담화에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대북의료지원 구상 비난에 침묵하고 DMZ 지뢰 폭발을 단순 사고 취지로 발언해 북한의 면죄부와 반박 빌미를 줬다며 이는 북한 대변인 수준의 굴종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기강 해이와 외교 주권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대미 국제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남의 딸은 털고 자기 딸은 덮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명백한 셀프 무혐의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공조 요청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였던 만큼 이해충돌 회피 여부와 수사 관여 범위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한 의원과 법무부에 소상한 경위 설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32%입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3: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10월 10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무진 가을 타나봐. 그 가을 탄다 말 되게 예쁘지 않나요?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이런 말을. 우리가 가을과 이 사실 탄다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어에는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되게 느낌 있고 그게 아름답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어떤 걸 좋아하냐면 만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름달이잖아요. 그것도 찰 만자의 달월자를 써서 달이 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둥근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달이 초승달부터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를 찼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꽂힌 단어는 만월인데 우리 또 송편님들은 어떤 단어에 꽂혔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달래님, 연휴에 친정 나들이 다녀왔는데 아직 남쪽은 경기도보다 덥더라고요. 얼굴이 다 탔어요. 축제가 한창이라 구경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연휴 보냈습니다. 그니까요. 그게 참 아마

우리 진달래님도 선크림 잔뜩 바르고 가셨을 텐데 탈 사람은 타죠. 남쪽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게 뭐 어쨌건 날씨가 좋으면은 그런 축제 즐기기는 진짜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서울은 이제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밤에 좀 두꺼운 외투를 안 입으면 진짜 약간 감기 걸리겠다. 좀 그런 날씨죠. 자, 이어지는 신청곡은 가을 타는 산도님의 박경림 착각의 늪이고요. 이분도 가을과 이름이 또 있네요. 가을의 쌀님의 신청곡입니다. 백지영 내 귀의 캔디.

0515번님, 고등학생 아들이랑 배드민턴 대회 나갔다가 우승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네요. 혼복 고등부 모자 우승! 특히 몇 년 전 결승에서 만났던 팀인데 그때 저희가 1점 차로 패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던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 만나서 이겼네요. 자녀와 같이 운동한다는 게 이렇게 즐겁네요. 야, 이게 스토리가 대박인데요, 이게? 일단 저도 뭐 생활체육대회라고 하죠. 그런 대회를 한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뭐든지 어디서든지 우승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 몇 년 전에 결승에서 그것도 1점 차로 패했던 팀을 다시 만나서 리벤지 성공했다? 이게 만화고 이게 드라마인 거죠, 진짜. 야, 아 그리고 주변에 그 부자 부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팀은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엄마와 아들 모자가 같이 운동하는 경우는 저는 진짜 드물다고 보거든요. 아, 진짜 뭐 두 분 일단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약간 사춘기가 뭐 지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나이인데 아, 오더를 주로 누가 내리는지 그 0515번님의 말을 아드님이 잘 듣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B2B의 그리워하답니다.

B2B 그리워하다 밍밍님의 신청곡 아이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DJ DO 주인님의 신청곡입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쯤에 아 경주에 진짜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 거기가 청경채 김치를 하는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코라떼님이 찾아주셨어요.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아 근데 상호명을 얘기를 못하는군요. 어차피. 그 청경채 김치 반찬을 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아 절대 뒷광고 아니고요. 뭐 제가 이 뒷광고 할 수 있는 방송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가 고기가 진짜 싸고 양이 많아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가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경채 김치를 키워드로 혹시 또 경주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고양시 30대 왕자님의 신청곡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레드벨벳 피카부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조이5575번님, 아들이 코수염이 나네요. 어찌 면도를 시작하나 검색 중이요. 이게 그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들의 약간 신체적 변화가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까지 면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우 약간 막 그때로 돌아가서 밀어주고 싶어요. 그 막 되게 앳된 얼굴인데 솜털 이상하게 나 있고 막 그게 제가 막 이제 남들을 보면은 조금 못 참겠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우리 조이5575번님의 아드님의 의견을 잘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밀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미는 법을 잘 찾아서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저 송디처럼 고3 때까지는 밀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이어지는 곡은요, 홍경민의 후, 나이트 소방님의 신청곡이고요, 잔나비, 겨울밤에 든 생각, 황진수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팬 207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8년 만에 재결합 소식에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결혼하지마가 듣고 싶어요. 환희님의 콘서트에서 이 노래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많다고 한 그 곡 듣고 싶습니다. 혹시 2073번님도?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2073번님의 신청곡 플라이 투더 스카이 결혼하지마.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노인대상 홍보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있던 6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잔해에 긁히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부상자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0: 한국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법정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과 함께 과실치상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충무부장의 조롱성 막말 담화에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정 장관이 대북 의료지원 구상 비난에 침묵하고 DMZ 지뢰 폭발은 단순 사고 취지로 발언해 북한의 면죄부와 반박 빌미를 줬다며 이는 북한 대변인 수준의 굴종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기강 해이와 외교 주권 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대미 국제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반려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의 딸은 털고 자기 딸은 덮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명백한 셀프 무혐의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공조 요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버지였던 만큼 이해충돌 회피 여부와 수사 관여 범위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한 의원과 법무부에 소상한 경위 설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지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30대 영국인 남성이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땅에서 볼 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펼쳐지곤 합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없앤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0: 하유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라이키팝 첫 방송 첫 곡이 이 노래였어요. 하이. 높은 곳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도 있었을 거고 또 이게 발음이 하이, 안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런 의미를 담기도 했고요. 다시 들으니까 새삼 좋네요. 우리가 또 살면서 힘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눈앞에 이 먹구름이 가득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근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 태양은 여전히 쨍쨍 빛나고 있고 잠시 먹구름이 가릴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상황을 벗어나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쨍쨍 빛날 테니까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Dragon Domino's의 Layla였고요. Santana의 Black Magic Woman이었습니다. 1354님이 완전 스윗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작가님의 좋은 음악은 정이고 마음입니다. 또 하디의 목소리는 달달한 사탕 같은 위로고 힘이 됩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정은 정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요. 매일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어머,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멘트를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정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 거니까. 캬, 감사합니다. 1354님께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띄워드려야겠어요. 로렌 우드의 Fallen이고요.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함께 들어보자.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 신나는 두 곡이었어요. 아이리스님 신청해 주신 Pharrell Williams의 Happy였고요. 이연승님 보내주셨네요. 마이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Uptown Funk였습니다. 김동욱님이 CBS를 못 만났다면 나의 행복은 반토막이었을 겁니다. Thank you CBS 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방송 Like Hip-Hop입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김은숙님 보내주셨네요. 헐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4위입니다. Anne Murray의 Dennis Song.

벤 머레이의 데니스송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말은 라이키팝 2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 아시죠? 이제 1부 끝곡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인기 차트 66위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대부분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에 좋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때늦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이 29.9도, 서울도 2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이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0: 이런 가운데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오늘은 오후까지 경북 남부 내륙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다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한낮 기온 서울 원주 26도로 내일도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공급 거래를 전격 단행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미국 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6차례 요청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묵살해 관계를 훼손했다고 밝힌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며 푸틴에게 부당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서방 주요국은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등을 담은 종전 구상을 논의했으나 돈바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팽팽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확전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규모 경유 거래에 전격 합의했으나 공급량이 미국의 하루 반치 수요에 불과해 실제 유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0: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맞춘 것일 뿐 오히려 동절기 잉여 재고를 처분하고 서방 진영의 균열을 노린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제정한 대러 제재법을 무력화하고 동맹을 팔아넘겼다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실질적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여전히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노인대상 홍보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려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있던 6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잔해에 긁히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부상자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법정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과 함께 과실치상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정부의 소환 결정에 따라 오늘 오전 전격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마저 부인하는 등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데 따른 강력한 항의 조치로 주재국 대사 소환은 1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물밑 소통은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파기와 후속 태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유진의 Like It Pop 2부 열며 함께 들은 곡은 아이린 카라의 Fame이었습니다. 이진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It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청구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게리 넌맨의 Cars였고요. 크라프트베르크의 Radio Activity까지 띄워드렸어요. 옥주님이 남편한테 TV 끄라고 하고 하디 방송 크게 틀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며 거실 창밖에 해지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라고. 아, 정말 낭만 있으시다. 밖에 해질녘의 그 하늘과 또 음악과 캬, 완벽한데요? 오, 이럴 때는 그 텔레비전 소리가 좀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님. 5821님, 토요일과 일요일 1, 2부로 보내주는 노래와 사연이 기다려져요. 좋은 음악 항상 고마워요 하셨네요. 맞죠, 맞죠. 우리가 주말엔 또 2시간, 2배, 평일에 2배를 이 긴 시간 함께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이어드리죠. 피보 브라이슨의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그리고 제프리 오스본의 On the Wings of Love, 로버트 플렉과 맥시 프리스트가 함께했습니다. Set the Night to Music.

Green의 Forget You였고요. CBS 뮤직 차트 41위 Fastball의 The Way 띄워드렸습니다. 정선미님이 하디 오늘 신랑이 신나는 음악만 나오면 자꾸 춤을 추는데 보기 흉해요. 혹시 저 몰래 로또 맞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아이 뭐 신나는 음악 나오면 춤출 수도 있죠 뭐. 뭐 이게 춤사위가 좋아서 춤을 추나요? 흥이 나니까 추는 거지. 근데 정말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아셨죠? 해피바님, 제주도 여행 왔습니다. 오늘 섭지코지 갔다가 갈치조림이랑 물회 먹고 야식으로 먹을 광어회랑 내일 아침으로 먹을 성게 미역국까지 포장해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원한 가을이 고맙네요 라고. 부럽다. 이 좋은 날에 여행이라니, 그것도 제주도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만끽하고 오시고요. 정말 맛있는 거 더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러운 만큼이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타 클리지의 We're All Alone이고요. 핫종님 신청해 주셨네요.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였습니다. 1405님께서 하효진의 Like Hip Hop 주말 방송은 평일이랑 다른가 봐요 하셨는데 맞아요. 주말은 우리가 1부와 2부 나눠서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평일보다 2배 더 길게 2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Hip Hop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 별별이님 청해주신 보이스투맨의 Water Runs Dry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속,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 수십 명이 모여있던 행사장, 불과 10여 초 사이 천장 마감재가 연달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목격자는 천장이 파도처럼 내려앉았다 전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3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규모가 작아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고입니다. 그저 다행이라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말 NCBS 첫 곡 슈퍼트램프의 로지컬송 듣고 시작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인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유난히 9월, 10월에 토요일, 일요일 낀 연휴가 많은데 10월 9일에 이어서 오늘 토요일 연휴 한가운데서 들려드리는 주말엔 CBS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6: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5: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7: 평택고덕 우미...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보통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되면 그래도 아직 좀 환한데 오늘은 어둑어둑하잖아요.
7: 네. 네. 밤방송 느낌이네.
6: 네. 이제 이렇게 1년이 또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이제 좀 첫 뉴스는 좀 심각한 얘기긴 해요. 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다쳤다고요.
7: 네, 오늘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와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10시 16분에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당국은 곧바로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했는데요. 네. 이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네. 현장에 있던 66명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바로 대피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네. 부상자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령자는 어지럼 등을 호소한 걸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6: 토요일 오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렇게 났나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네. 66명이나 있었다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건데
7: 그렇습니다.
6: 다행인 거는 그래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 이번에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 또 한동안 비어 있었고 네. 또 지금까지 이 안전관리 실태가 좀 잘 안 됐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7: 예, 1994년 준공이 됐고 사고가 난 2층을 봤더니요. 1년 7개월 정도 공실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번 달부터 한 유통업체가 임대 사용 중이었는데 해당 건물이 최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지금 해당 관할 구청 북구에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6: 네.
7: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고가 난 건물을 이제 포함해서 소형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계속 문제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0: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이 건물 연면적 892제곱미터 규모 건물인데 사실 소형 건물들 보면 화재 안전 점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 아,
0: 그런데
1: 네.
0: 구조물 안전 점검은 강제성이 없어요.
1: 아.
0: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이와 관련해 한성수 국무총리는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런 긴급 지시도 했었고 또 대구시를 향해서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 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건물 노후화돼 있고 또 1층에 원래 이제 마트가 있었는데 뭐 지난달부터 또 영업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여러모로 노후화되고 비어 있었던 기간도 있고 이런 건물인데요.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상황들 들여다 보겠고
1: 네.
0: 또 내일 국가수와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 감식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 네.
0: 어떤 사고 원인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습니다.
1: 사실 도심 곳곳에 이런 소규모 노후화된 건물들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이번 얘기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좀 지자체의 꼼꼼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외교안보 소식 짚어볼게요. 최근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면서 한미 정보 공조에 지금 틈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신뢰와 보안 원칙을 강조했다고요.
0: 네. 미 이제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양국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우리 국내 이제 일부 언론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 기대한다면서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1: 아,
0: 밝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최근 한미 당국 간의 정보 공유 제한, 협력 차질 문제 이게 불거진 상황에서 정보 방첩 분야 기준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준수를 강조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당국자는 기준이 뭔지 한국이 위반했다고 뭐 보는 게 뭔지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1: 네.
0: 지금 반년 넘게 우리나라의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왔거든요.
1: 네.
0: 이런 문제. 또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 측 요구로 한국, 우리나라 국정원이 제외된 사실 이것도 최근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삐걱대고 있다.
1: 네.
0: 예전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다만 국정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됐는지는
1: 네.
0: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 입장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이건 사실 좀 우리 국정원의 입장은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발표만 봤을 때는 아직 좀 이 정보 공조에 좀 숙제가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이 부분 좀 정치권에서 뜨겁더라고요. 야당 외교 참사다 강하게
0: 네.
1: 비판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0여 년 전에는 미국에 갔었거든요.
1: 그런데
0: 네. 왜 이번에 왜 못 간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박성원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당 핵심 인사이자 전직 당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 외교사의 전무후무한 참사이자 망신이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보낸 공개적 불신의 결정적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외교 무능이 초래한 한미동맹 참사다.
1: 네.
0: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런 촉구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과거 정청래 의원에게 비자가 발급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 경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거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친북 반미 노선을 걸으면서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미국이 무엇 때문에 이 테러 이력자까지 받아주겠냐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본인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해보라. 비자가 나오겠냐
1: 네.
0: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의 이 80년대 운동권 이력을
0: 네.
1: 또 소환을 했고 또 지금 한미동맹 균열이 생겼다 이런 프레임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정 의원의 이 비자 발급 보류를 한미동맹 관계 차원에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0: 네. 어제 이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인 상태다. 무엇이 결정된 게 아니고 한국 휴일과 또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미국 북미 쪽 그쪽 가는 그 외교부

0: 국정감사 이제 반에서 유럽을 이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상황 때문에 옮긴 거고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정 의원은 이제 그래서 2012년 미주 공관 국감과 2014년 미 의원 면담 등 관련 보도와 관련 사진도 공유를 했는데요.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
1: 네.
0: 이미 과거에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지금 미국과 관계도 좀 삐걱거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갈등도 좀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항의 표시로 소환을 결정한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귀국을 했다고요?
0: 네. 뭐 속전속결로 귀국을 한 거죠. 소환 결정 이틀 만에 귀국을 했는데요. 해외 공관으로 파견된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 상대국 대사를 외교부에 불러 항의하는 그러니까 초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0: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외교적 대응입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선 거 2008년 7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귀국시킨 이후 18년 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1: 18년 만에 취해진 조치네요.
0: 네. 예. 그만큼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1: 지금 국내 정치권도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계속 거세게 일고 있는데 나경원 국민의 의원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0: 네.
1: 민주당 의원들이 좀 거세게 비판을 하고 나선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 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 이걸 허용해 준 허락해 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는 거고요.
1: 네.
0: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그중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뭐라고 했냐면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동포를 구출해 준 국가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두고 매국을 운운할 수 있는가. 사지에 빠진 동포를 외면하고 은인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비겁한 굴종이야말로 매국 아닌가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외교는 사실 상대국이 있는 거라 이렇게 국내 정쟁용으로 좀 활용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국내 정치권 뉴스도 볼게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일명 이제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이때 당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 2022년 11월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을 둘러싼 일명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1: 네.
0: 미국 측과의 사법 공조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 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측이 이걸 불송부하겠다고 통보한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당시 검찰이 국제형사 사법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또 장시간 소요되는 데 비해서 해당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이유로 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1: 네.
0: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에 나타나 정부 여당을 조폭과 이 린치에 빗대던 한 의원이 딸 이야기 앞에서만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선 온갖 저급하고 저지스런 언어를 퍼붓더니 자기 딸 문제가 나오자 잠적한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선 이유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 남의 자식에게 매섭게 드렸던 칼날이 이제 한 의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여기서 박성준 대변인이 언급한 남의 딸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0: 네.
1: 이제 한동훈 의원이 SNS를 많이 하는데 본인 딸과 관련된 데 대해서 입장을 안 나타내고 있다. 이걸 지적한 건데
0: 네.
1: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냈죠?
0: 네, 조금 전에
1: 네.
0: 입장을 냈습니다. 뭐 2시간 전에도 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전쯤에 글을 또 올렸어요.
1: 네.
0: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덤볐던 소위 $0.99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0: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요. 민주당의 망상입니다. 그러니 덤니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다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글에서는 2022년 자신의 이제 청문회 동영상도 올렸어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을 올리면서
1: 네.
0: 영리 목적도 아니고 이미 저작권자 승낙받아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고 알면서도 허위선동한 거다.
1: 네. 그러니까
0: 당시에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1: 네.
0: 민주당에서는 이런 한동훈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어쨌든 이제 국감 내내 아마 이 산,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국감에서 물어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거 뭐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했으니까
1: 네.
0: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민주당도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을 때리면 이제 체급과 몸집을 키워준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딸 얘기까지 꺼내든 것 같은데
0: 네.
1: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조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해서
0: 네.
1: 이번 이 묘역 참배 두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참배 배경에 김태규 의원 발언이 있었다고요?
0: 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가운데
1: 네.
0: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엉이 바위에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암살자들 영화 뭐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1: 네.
0: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건데요. 부엉이 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에 서거한 장소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봉하마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국감장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 장소가 언급된 이를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 네.
0: 이어 정책과 정치적 행보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봉하마을 방문에서 조 의원이 참배를 했는데 참배 앞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관용과 협치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참배 이후에는 대립보다 협치가 앞서는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경태 의원의 이제 개인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의 활동에 대해 당에서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고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의원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니까 향후 정치적 행보를 또 생각한 그런 행보 아니냐
1: 네.
0: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사흘 기초 의원들도 이제 조경태 의원 복당 절대 반대다 이런
0: 네.
1: 입장도 밝혔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1: 국제 소식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노벨위원회를 향해 아주 거친 불만을 쏟아냈어요.
0: 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을 지낸 인권법 전문가 나비 필라이에게 돌아갔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벨 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욕주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주장도 펼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집트, 에티오피아,
1: 네.
0: 콩고, 르완다, 코소보, 세르비아 뭐 이런 사례들 거론하면서 하나하나마다 평화상 받을 수 있는 거다. 노벨상
1: 네.
0: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또 어떤 말까지 했냐면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 마치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된 듯한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해결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1: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나나 지금 전 세계인이 그것만 기다리고
0: 예.
1: 있는데 네, 평화상 기대하는 거 너무 좀 꿈이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가 부르는 펠리

0: 주말엔 경제입니다.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 한 달 만에 181조 원이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든 건지,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뵙는 거고 사실은 박사님 나온 방송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늘 되게 쉽게 어려운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네. 과찬이십니까. 네.
0: 그리고 또 가끔 화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화라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네. 열정적인 네. 네,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 자산이 한 달 만에 181조 원이 증발했다. 이 뉴스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6월 말에 1865조였는데 7월 말 1684조로 줄었다. 이게 확정 손실은 아니라지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1: 네,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네. 과정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0: 아.
1: 안상훈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서 네.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기금이 한 달 새 네. 181조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 자,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한 800조 정도 되는데 1년에
0: 아, 네.
1: 그러면 그중에 25%가 한 달 새 날아갔다.
0: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1: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현재 총 기금 규모가 1800조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181조가 날아갔다.

0: 날아갔으니까 퍼센트로 하면 10%가 네. 날아갔습니다. 이런 네. 속도로 계속해서 10%씩 날린 다음에 10달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1: 한 달 만에 10%가 사라지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쇼크를 준 거죠. 물론 국민연금이 설마 계속해서 매달 181조씩은 절대 안 없어지겠죠.
1: 네.
0: 계산을 하다 보면 10달이면 없어지는 거대한 손실 규모다 이러는데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보면요. 주식 투자라든지 채권 투자는 그 주식이나 채권을 완전히 매도했을 때
1: 아.
0: 이득이 실현이 되거나 네. 손실이 구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의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득이나 손실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중간 스코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어떤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한 달 새 181조가 줄었다는 얘기여서 이것이 반드시 지금 확정 손실은 절대 아닙니다.
1: 네.
0: 너무 크게 놀라시진 마시고요.
1: 네네.
0: 그러나
1: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0: 예, 네. 그러나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2026년 7월 달 한 달 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1: 네.
0: 자, 7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다가
1: 네.
0: 갑자기 들커덩 하기 시작한 게 7월 달입니다.
1: 네.
0: 그때 일반 개인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주로 갖고 있던 분들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1: 네.
0: 국민연금도 그 한 달 새 10% 이상 날아갔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1: 네.
0: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1: 아.
0: 안전하게 소셜 세이프티 네트 사회 안전망인데
1: 네.
0: 주가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한 달 새 181조를 까먹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던 국민연금의 모습은 아니고
1: 네.
0: 정말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마저 증폭시켰고
1: 네.
0: 국회에서는 이 대목으로 안상훈 의원이나 또 송은석 의원 같은 분은 자 청문회 국정감사를 하자
1: 네.
0: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 국민연금을 두고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0: 예, 네, 현재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543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주식 부분에서 124조를 까먹어서 한 달 새 지금은 418조로 뚝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의 안상훈 의원이나 송은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 네.
0: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도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규정을 위반하고 꼼수를 쓰다가
1: 네.
0: 자초한 참사다.
1: 오.
0: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아니라 국민연금 관리자들이 어떤 장난을 치다가
1: 네.
0: 사고를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1: 규정을 위반했다. 이 지적은 왜 나오는 거예요?
0: 예, 지금 네. 국민연금은
1: 네.
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금 자산들은 노후 자산 안전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1: 네.
0: 몰빵 투자를 금지합니다.
1: 아.
0: 한쪽에 많은 돈이 쌓여 있으면
1: 네.
0: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서 주식은 몇 퍼센트,
1: 아.
0: 채권은 몇 퍼센트, 국내 주식
1: 아.
0: 이렇게 쭉 나눠줘서
1: 네, 네.
0: 이것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고 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1: 네.
0: 만든 거거든요.
1: 네, 네.
0: 올 초에 올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투자
1: 네.
0: 비중이 포트폴리오 규정에 따르면 14%를 넘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1: 1월 1일까지는요? 올해
0: 예.
1: 올 초만 해도?
0: 2026년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 아, 네.
0: 우리 규정이 14%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작년 말부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 그쵸.
0: 좀 오른 게 아니죠. 많이 올랐죠.
1: 올랐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아주 특별하게 사재기를 했다고 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 네.
0: 전체 자산에서 한때 30%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1: 아 그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0: 물론 주식도 좀 더 샀겠죠.
1: 아, 네.
0: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1: 네, 그 규정이 있으니까 14%.

0: 규정대로 그게 원칙이고 예. 그게 국제사회도 한국의 그 규정을 보고 전 세계가 한국 주식 투자 물량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아.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네.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인지 네.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1: 네.
0: 국민연금에서 이익을 안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1: 그 14% 규정을요.
0: 그래서 네. 3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1: 아.
0: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네. 5월 달경에 회의를 한번 해서 아예 규정을 뜯어 고쳐버립니다.
1: 아, 더 올린 건가요?
0: 예, 20%로 올려버렸어요.
1: 아, 14%에서 20%로?
0: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 그렇게
0: 올렸는데도 네. 30%가 됐으니까 올린 기준으로도 충족이 안 됐잖아요.
1: 워낙 상반기엔 주식시장이 좋았으니까요.
0: 그런데 네. 이 경우에 다른 나라라든지 특히 외국인 기금들은 이때 주식을 팔았죠. 왜냐하면 주식은요. 주가는 오를 때 팔아야 돼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규정을 그때 지켰더라면
1: 네.
0: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1: 그러네요.
0: 이걸 지키지 않다가
1: 네.
0: 안 하다 보니까 이제 30%까지 올라갔는데 새해 만든 기준도 20%니까
1: 네.
0: 나머지 10%를 팔아야 되잖아요. 10%포인트를.
1: 네, 네.
0: 그게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게 7월 달이에요.
1: 7월은 이미 그때 이제 롤러코스터 전 주가였잖아요.
0: 주가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1: 아.
0: 바로 직전에
1: 네.
0: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국민연금 팔게.
1: 네.
0: 그거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아, 그럼 선언만 하고 팔기 전이었던
0: 예,
1: 거예요?
0: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1: 아,
0: 아직도 그럼, 지금 한도를 초과해 있습니다.
1: 그럼 저희가 타이밍 완전히 놓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그 비중을 조정했더라면 주가 폭락도 안 왔다.
1: 네.
0: 그런데 계속 기준을 높이 유지하다가 규정을 안 지키다가 7월 달부터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놀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던지는 바람에
1: 네.
0: 7월 달에 주가 폭락이 시작됐다. 그리고 주가 폭락이 오니까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자산 가치가 송송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만
1: 네.
0: 181조가 날아갔다. 이것이 국회의 송은석 의원 안상훈 의원 등의 지금 공개 주장입니다.
1: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야당 의원들 지적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그때 팔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또 개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가 하락 때문에 네. 그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0: 그런데
1: 네.
0: 기준이 보유 한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1: 네.
0: 그것을 안 지킨 것이 일단 이것은 법규 위반이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퍼센트까지 조정했는데도 그때도 안 지켰다.
1: 네.
0: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 그러니까 정부 공권력이 규정을 안 지켰다.
1: 아.
0: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한국에 대한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주식을 실현을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오히려 한국 증시에 안정적인
1: 네.
0: 그러니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국민연금이 좀 욕심을 내서
1: 네.
0: 조금 더 이익을 내보자 하는 그 마음에 규정도 안 지키고 새 규정 만들고
1: 네.
0: 그러다가 끝까지 그게 갔으면 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1: 네.
0: 7월 달부터는 또 갑자기 판다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매도 폭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규정을 지키려면 약 5%포인트를 더 쏟아내야 됩니다.
1: 아.
0: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더 팔아야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결국은 개미들의 실험, 개미들의 충격을 국민연금이 주도했고 국민연금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오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1: 네.
0: 결국은 원칙을 지켰어야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연금이 정해진 규정을 안 지키고 안 지킨
1: 네.
0: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뒤늦게 규정을 맞추고 이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1: 아.
0: 그런 면에서
1: 네.
0: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그 국정 특감,
1: 네.
0: 특검의 요인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손실을 입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 초와 비교하면은 전체 기금이 여전히 이제 220

0: 6조 원가량 증가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급감 좀 일시적인 주가 조정에 따른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자산이 늘어났느냐
0: 네.
1: 줄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실현소득, 실현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우리가
0: 네.
1: 뭐 앞질러서 장사를 잘했다 몰랐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0: 네.
1: 특히 앵커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월 초부터 비교해 본다면 현재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연금 주식 투자에서 14.84%를 벌고 있거든요.
0: 아,
1: 많이 까먹었지만
0: 네.
1: 그래도 수익률로 보면 14.84%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0: 아,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0: 네.
1: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이 왜 기준을 안 지켰느냐.
0: 어,
1: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0: 네.
1: 그것이 경제학계 공인을 받아서 만드는 14% 룰을
0: 네.
1: 작년부터 사실 1년간 안 지켰던 것을 1월 달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안 지켰고, 그리고 5월 달에 와서 기준을 더 높였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는 문제를 떠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안 지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한국을 믿겠느냐.
0: 네.
1: 그래서 최근에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고 외국인
0: 아.
1: 투자들이 빠져가는 것은 한국은 국민연금도 못 믿겠다.
0: 신뢰할 수가 없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것은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를 언제 사고 마느냐는 것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0: 네.
1: 국민연금이 분명히 14% 이상은 국내 주식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0: 네.
1: 거기에 따른 엄청난 배신감이 있는 것이죠.
0: 또 이후에도 또안 지킬 수 있다 이런 불신을 주게 된
1: 그렇습니다. 이제 안
0: 거고요.
1: 믿는 거죠.
0: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겨도 거기에
1: 네.
0: 대한 제재 같은 수단은 없나 보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모든 규정이 이걸 안 지키면 몇 년형이다. 형법도 아니고 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규정을 대폭 올렸지 않습니까?
0: 네, 20점 몇
1: 예,
0: 퍼센트로요?
1: 20%로 올렸는데
0: 네.
1: 그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한 국제적으로. 아니, 뭐가 그렇게 뜻하지 못했어? 보통은 그런 결정이 있으면 한달 후, 두달 정도는 공개하거든요.
0: 네.
1: 전 세계가 다 공개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우리는 4년 후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0: 원래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갑자기
1: 이번에만 그렇게 했어요.
0: 이번에만 갑자기요?
1: 그렇게 의혹을 더 증폭을 시킨 거죠. 그리고
0: 그러네요.
1: 아마도 이게
0: 네.
1: 작년부터 자, 주가를 올리자, 올리자 하는 그런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코리아 밸류업이라서 주가를 올리자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0: 네.
1: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굉장히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규정을 이렇게 일탈했다는 것은 우선 역사적으로나 또는 하나의 실정법 차원에서 뭐 중대한 어떤 범죄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4년 뒤에
1: 네.
0: 공개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기준을 안 지킨 배경들
1: 네.
0: 여기는 그러면 정부나 뭐 정치권 압박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뭐 정부에서는 특히 김성주
0: 네.
1: 연금 국민연금 이사장
0: 네.
1: 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총책임자는 사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든요.
0: 네.
1: 이분들은 압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 다만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0: 네.
1: 그때 국민연금이 주가 오른다고 주식을 팔았다면 그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었고 그러면 모처럼 올라가던 코리아 밸류업에
0: 네.
1: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다.
0: 네.
1: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관의 차이라고 하는데
0: 네.
1: 뭐 그럼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결과만 놓고 보면 뭐 누가 이기고 질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결정되기 전 상황에서는
0: 네.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0: 아.
1: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서로 기준이 잘못됐더라도 그 기준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0: 네.
1: 그 기준이 정말 잘못됐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때 왜 이런 기준을 지킬 수 없느냐를 충분하게 그 시장에
0: 네.
1: 동의를 구하고 정책을 했어야지 깜깜이로 4년
0: 네.
1: 후에 공개한다고
0: 어.
1: 지금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대목은 한번 뜯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명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0: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증시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준을 지키는 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우리 주식 시장에도 장기적으로 이게 더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향후 이제 체크 포인트로 이달 말에 공개될 국민연금의 8월 운용 현황 그리고 12월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재검토 일정이 꼽히는데.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럼 요 비중을 다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는데요.
1: 네.
0: 만약에 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1: 네.
0: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국민연금은 주식 파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국민연금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그게
1: 네.
0: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연금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주가는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올려놓은 기준이 20.84%인데
1: 네.
0: 현재 우리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 기금의 25%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규정을 맞추려면 또5% 팔아야 되는데 지금
1: 그래요.
0: 10월 달, 11월 달 지금도 주가 하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1: 네.
0: 그래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기금 운용위원회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규정을 지킨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할수 있는 방법이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높이면 되겠죠.
1: 네.
0: 기준을 20.8에서 25 플러스 알파로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면
0: 아니면 100% 높여버리든지.
1: 또 기준이 바뀌는 또 위험성이 존재하는
0: 기준이
1: 거잖아요.
0: 바뀐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동의를 국제사회 시장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라도 원칙대로 하는 게 그것을 얼금설적, 그냥 우리 잘못 지켰어.
1: 네.
0: 이것은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야 되는
1: 네.
0: 그 금융시장 투명성을 논리라는 금융시장에서 맞지가 않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주식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1: 네.
0: 국채요, 채권이에요.
1: 채권이요. 네.
0: 네.
1: 어떤
0: 지금
1: 상황인데요?
0: 채권이 안 팔리고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채
1: 아까
0: 금리.
1: 말씀하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게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지금
0: 바로
1: 상황
0: 그 대목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요. 자, 국민연금이 기준을 안 지켰다는 것은 법률의 문제고 한국 경제에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냐.
1: 네.
0: 그것은 지금 회사채 금리, 국채 금리를 폭등시키는데 1등 주범이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돈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1: 네.
0: 그 사이에 올해부터 채권을 안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채권 경기도 그 반도체를 빼고 나머지가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 많은데
1: 네.
0: 거기서는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누군가가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1등 바이어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주식에 자금을 묶어놓는 바람에 채권을 안 사다가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많은데 안 사가니까 채권 금리가 펑펑 뛴 겁니다.
1: 네.
0: 채권 금리가 뛰면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뛰어요.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뛰면 기업의 수지가 악화되고
1: 네.
0: 그러면 기업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이 이 포트폴리오를 안 지키는 바람에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주가까지 떨어뜨려서
1: 네.
0: 양쪽 시장이 다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국민연금이 주식 하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네.
0: 그런데 채권 시장을 죽여버렸고 채권 시장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도 죽었다.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는 바람에 왼쪽 오른쪽 다 타격을 줬다. 이것은 국민연금으로서는 큰 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1: 국민연금이 주가가 한창 오를 때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채권 뭐 또 국내 기업으로까지 향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네.
0: 어려울수록 원칙을
1: 네.
0: 지켜라는 우리 선배들의 교훈이 금융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계속 이제 안정성, 기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금융당국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될까요?
0: 수익성도 중요하고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0: 투자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그대로 간 것은 수익성 면에서도 결코 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수익성하고 안정성이 정말 충돌한다면 수익성은 높은 수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 될 때는 안전성에 조금 더 영향을 맞춰서 다소 우리가 좀 못 벌더라도 돈을 완전히 까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요.
1: 네.
0: 원래 전 세계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채권, 채권은 원금, 그러니까 원금은 달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특히 국채는. 그래서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1: 네.
0: 코리아 밸류업에 현혹된 나머지 국채 시장을 망가뜨렸다.
1: 네.
0: 그 대목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아무리 주식시장 좋고 그래도 이 국민의 노후 자금이 뭐 정치나 그때그때마다 희생양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노후 자산이 무너지잖아요.
1: 네.
0: 그것은 소셜 세이프티넷이라고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 망할 지경은 아니고 수익 면에서는 올 들어서 플러스 많습니다.
1: 네.
0: 그러나 원칙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경주의 한 낮 기온이 29.9도, 서울도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나타났고 그만큼 일교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 되고요. 중부 내륙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당분간 곳에 따라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5도, 원주 대전 1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 원주 청주 27도, 광주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 나타나겠고요. 여전히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2: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0: 마냥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스키드로의 18 and Life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그 주말엔 경제 들으시면서 로자님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인 만큼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과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개별 투자자 이익까지 배려해야 하는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대구 사관님도 노후에 적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10%가 날아갔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제 노후에 정말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주말 풍경님, 저는 이번 달 연휴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천장 붕괴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안성 바오더기 축제 중 줄꾼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0325번 쓰시는 분도 너무 좋은 가을날 아들과 며느리 어린 손자들 두 명과 함께 10년 전 아들네 신혼과 함께 왔던 강릉에 왔습니다. 손자들 재롱과 함께 못다한 얘기 나누며 오즈컨도 들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천생연분님, 기자님 다음 주부터 또 청취율 조사한대요. 이번에도 좋은 성적 있길 바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01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요. 주말엔 CBS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정보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또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역사 코너 이어가는데요. 중간중간 질문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역사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2: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4: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0: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조선시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1: 자, 얼마 전 이 산골마을로 유배를 왔던 단종의 이야기를 묘사한 영화 네. 왕가사는 남자나 이제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죠. 이제 네. 유배를 보낸다. 그래서 사실 형벌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가장 무거운 게 사형이지만 그 전에 무거운 형벌이 바로 유배, 도형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사형 다음이 유배였다고요?
1: 사형 전이죠. 그러니까 사형이 제일 무겁고 그 전에 무거운 형벌.
0: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 속이나 이런 유배생을 보면은 그냥 관직에서 벗어나서 예. 좀 이제 유배지라고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주변 자연 풍경이 좋고 아 한적한 이런 곳에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예. 그 정도로 사형 직전에 그런 무거운 형벌이었다고요?
1: 지금 생각하자면 이게 유배지가 참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고 네. 그래서 여행 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네. 옛날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고 그리고 당연히 주변에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게 친척 부지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인간이 문명을 만든 이래로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한편은 국가도 그걸 바란 편이었습니다.
0: 익숙한 곳에 있는
1: 예,
0: 거.
1: 네. 떠나지 않고 한 지역에서 계속 사는 거.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나 뭐 그런 걸 할 때도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사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콕 붙어 있으면은 금방 그 조사하기도 쉽고
0: 네.
1: 세금 거두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문명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그래서 미움받고 또
0: 네네.
1: 이제 장돌뱅이나 영마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0: 그쵸.
1: 말들이 많았죠.
0: 맞아요. 네, 그러네요.
1: 그런데 그때 그런 시대에 네. 이 한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쏙 하고 뽑아서 다른 지역에 툭 하고 던져놓으면 그야말로 식물의 뿌리를 뽑아서
0: 네.
1: 딴 지역에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엄청 큰일이었겠구나. 완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게다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유배는 그때의 유배는 지금처럼 어디 지방에 발령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아라 라는 레벨의 이야기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 먹고 살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같은 지구에 아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0: 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물리적 거리감이 짧잖아요. 차로도
1: 예.
0: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미지의 공포 이런 게 되게 컸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0: 근데 유배형도 여러 등급으로 나눠진다고요?
1: 예, 당연한 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먼저 가장 가벼운 형태의 유배는 자기 고향 근처에 보낸다거나 대신 맘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이제 일종의 가택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도망쳐서 일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양녕대군처럼.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먼 지역에 보내거나 특히 엄격한 것은 섬에 보내는 절도 안치가 있습니다.
0: 섬에 보내면 나오기 진짜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옛날엔 또 배도 잘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유배는 위리안치입니다.
0: 위리안치요.
1: 예, 이게
0: 네.
1: 그 집 주변을 그 유배자가 있는 집 주변을 가시나무로 둘러싸고 그리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면서 뭐 거의 밥은 10일에 한번 넣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외로워서 죽으라는 거죠.
0: 그래, 지금 왜 독방 수감하는 예. 그런 것처럼.
1: 그런 식이죠.
0: 진짜 무슨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상 좀 서서히 말이 그냥 유배지지 말려 죽어가는 좀 감옥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1: 그렇습니다.
0: 유배

0: 폐지는 어떻게 정해요?
1: 그 원래 네. 이 유배라는 형벌 자체도 약간 중국의 형법에서 가져온 거긴 합니다. 아. 그래서 도 2천리, 도 3천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네. 2천리면은 2천리 멀고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고 3천리는 3천리만큼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려및 조선으로 전해져 오는데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땅이 중국에 비해서 좀 작았습니다.
0: 아.
1: 그래서 원래 내가 살던 지역에서부터 2천리, 3천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보통 3천리 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함경도 쪽에 사람을 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간신히 3천리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0: 정말 끝과 끝이어야지 3천리가 네. 겨우 나오는군요.
1: 근데 조선의 대부분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3천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적당 그냥 멀고 살기 힘든 대로 보내면서 도 3천리 레벨을 퉁치곤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형벌 같은 것도 중국에서 갖고 온 게 맞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법률 체계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법전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혹시 세계사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중국 전국의 네. 형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만들었던 법률을 한 나라가 이어받고 아. 그걸 또 당나라가 이어받아서 네. 당나라의 그 법전이 또 이제 이 삼국시대를 비해서 동아시아에 쫙 퍼지게 되면서 네.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형벌이 기틀이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지금 현재 서양 법들의 기본이 로마법이었던 것처럼.
0: 여기서 최악의 유배지는 어디였어요?
1: 자, 우리가 보통 먼 곳을 얘기할 때 네. 삼수갑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삼수와 갑산이 모두 함경도 지역명입니다. 사실 이게 그 살기 힘든 곳이에 그중인 뭐 아우지 탄광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선 시대 때는 이게 삼수갑산이었던 거예요.
0: 아, 삼수갑산이 그런 의미였군요.
1: 예, 예.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힘든 유배지로는 제주도와 흑산도입니다.
0: 아까 말한 섬이어서
1: 예. 네. 제주도도 머니까 멀고 힘드니까 네. 가다가 배가 뒤집어진 절도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왕족들이 대표적으로 유배가는 지역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안평대군, 연산군, 그리고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은원군 등 많은 왕족들이 가서 거기서 죽었고요.
0: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서울이랑 가까운 지리적 특성도 있었겠어요.
1: 예, 예. 그리고 또 감시하기 편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으라고 보내는 그러네요. 곳이기도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여기 유배 간 사람이 광해군.
0: 아, 광해군이요?
1: 예. 여기 광해군이 여기서 한 십몇 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소현세자의 세 어린 아들들이 가서 그 중에 둘이 죽었습니다.
0: 제주도로 보낸다는 것 자체는 진짜 죽으라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또 조선 사람들 생각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네. 제주도에는 이 장기, 즉 독이 어린 땅이라고 여겨져서 그곳에 가면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믿어졌고
0: 네.
1: 그게 아니더라도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왕이 효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얘네들이 살아있으면 다음 왕권이 좀 위협을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살긴 힘들지 않았을까.
0: 아, 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멀리 보낸 거네요. 근데 그렇게 먼 곳이면 사실 가는 길도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갔어요?
1: 그 사실 유배를 가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0: 아니, 아까 진짜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일도 예. 있었다고 하니까요.
1: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왕에게 특히 미움받은 사람인 경우 이게 특히 광해군 때나 연산군 때에 자주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먼저 유배 보내기 전에 곤장을 칩니다. 근데 곤장이라는 게 이게 그 회초리도 살살 맞는 거와 세게 맞는 게 다르듯이
0: 네네.
1: 정말 죽이려고 때리면은 진짜 몇 대만 맞아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해군 때 여러 사람들이 곤장을 맞고 유배지로 가던 와중에 노량진에서 숨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0: 네.
1: 보통 이제 사극에 보면은 네, 네. 유배자들을 보낼 때 보통 이제 가끔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무를 얽어서 만든 마치 케이지 같은 그런 것에 네. 이걸 함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실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0: 네.
1: 실제로 유배자들은 그런 거 없이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그랬습니다.
0: 아니 그렇게 사실 그렇게 실려 간다는 것도 예.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을 안 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네. 게다가 만약에 이게 곤장을 심하게 맞았으면 정말 온몸이 퉁퉁 붓고 아픈데 그럼 당장 옮기면 솔직히 아픈 데가 도지죠. 그래서 사실

0: 그 유배지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1: 네.
0: 그 유배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참 이래저래 그 무서운 형벌이긴 했습니다.
1: 아, 유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곤장을 맞아서 보내는 경우도 많았었군요.
0: 예.
1: 유배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0: 이게 정말로 참혹한 일이라면 그런데
1: 네.
0: 유배 가는 비용은 죄인 본인이 됩니다.
1: 아, 아니 네. 안 그래도 형벌 받는 것도 슬픈 일인데 돈까지
0: 예.
1: 내야 되는 거예요?
0: 가는 동안 자기 먹을 거 그리고 잘 곳에 대한 비용
1: 아.
0: 그 심지어 보통 호송관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그냥 유배지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1: 그쵸.
0: 그러면 그 호송관이 자고 먹는 비용까지 이 죄인이 다 대줘야 됐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한 번 유배 갈 때 정말 벌 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한 재산 크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91년에
1: 네.
0: 이제 함경도 부령에 유배됐던 홍성민이라는 사람은 유배지에 가기 위해서 무려 말 6필, 지금 기준으로는 차 6대를 팔고요. 그 다음에 옷까지나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장만하느라고 가산을 털어야 됐고 이걸 또 이제 기록으로 남겼어요.
1: 아니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배지로 가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된다니 참 너무 슬픈데요.
0: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유배지로 가다가 가장 슬퍼지는 건
1: 네.
0: 자기 가족들 만날 때.
1: 아.
0: 왜냐하면 이제 죄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울면서 붙들어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인진왜란 때 이산해라고 나중에 영의정되는 그
1: 네.
0: 사람이 유배를 가다가 그 셋째 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나서 되게 슬퍼를 하고 슬퍼하면서
1: 네.
0: 딸이 아빠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라고 허겁지겁 밥을 짓는데
1: 네.
0: 그걸 못 먹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1: 네.
0: 이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거기 전쟁이 휘발려서
1: 아이고,
0: 세상을 떠나요.
1: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0: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되게 한해하면서 네가 그때 밥을 지어준 내가 먹지도 못하고 떠났는데 이게 마지막이 됐을 줄이야 라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유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순신이 이제 백의종군을 가게 되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때 이제 어머니가 초계변씨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슬퍼 죽겠는데
1: 네.
0: 호송관이 또 빨리 가자고 계속 옆구리를 찌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되게 가슴 아파하는데요. 그 나중에 그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 네.
0: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호송관한테
1: 네.
0: 잘 좀 해달라라고 해서 선물을 쥐어주죠. 그러면
1: 네.
0: 호송관이 좀 잘해주기 시작해요.
1: 그리고
0: 이제 나중에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이
1: 네, 네.
0: 편지를 보내줍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그러니까 힘들지 말고 천천히 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은 편안하게 갔어요. 이순신 장군도.
1: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호송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주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중요한 거
1: 네.
0: 뒷배입니다.
1: 뒷배.
0: 그러니까 유배를 간다는 건 처벌을 받는 거지만 정말 일전 한 푼도 없이 그냥 죄인이라서 유배 가는 거랑
1: 네.
0: 잠깐 그 중앙의 정치적인 흐름 때문에 잠깐 미움을 받아서 마치 좀 쉬다 와라 하고
1: 네.
0: 유배를 가는 언젠가 다시 복귀해서 한양으로 금이 환양할 사람의
1: 네.
0: 귀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네.
0: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은 귀향 가서 정말 고생하지만 언젠가 복귀할 사람이라면 이미 귀향 가는 길에 줄줄이 관리들이
1: 네.
0: 서고 있어서 때에 따라 음식 갖다 드리고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챙겨 드리고
1: 네.
0: 그러면서 온갖 편의를 봐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임금님이 이제 올라오시렵니다. 라면 이제 룰루랄라 가서 다시 복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1: 유배도 천지 차이가 컸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드라마 보면은 왕이나 관료들이 유배를 가던데 근데 코끼리가 유배 간 적도 있다고요?
0: 이거는 정말
1: 네.
0: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동물학대의 역사입니다.
1: 동물학대요? 네.
0: 이 코끼리가
1: 네.
0: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코끼리가 안 나는데 일본에서 선물로 보내줬어요.
1: 아, 네네.
0: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일본도 자기들한테 처치곤란하니까
1: 네.
0: 선물 겸해서 떠맡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코끼리 동물원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 네.
0: 코끼리는 주식이 풀입니다.
1: 풀이요? 네.
0: 풀이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풀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조선 사람들이 코끼리의 생태를 잘 몰라서
1: 그때는 낯선 동물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콩을 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콩을 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동물이니까
1: 네.
0: 사람들이 막 구경을 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1: 네.
0: 그런데 꼭 그런 아저씨 있죠. 하지 말라는데 일부러 가서 삿대질하고 큰 소리 질러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
1: 네.
0: 그래서 전직 관리였던 한 사람이
1: 네.
0: 가서 코끼리한테 외모 비하 발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겨서? 왜 이렇게 못생겨서? 그것도 너무 가까이 가서 막 그러니까 코끼리가 화가 나서.
1: 네.
0: 아니, 물론 사람 말을 못 알아듣긴 했겠지만
1: 그쵸.
0: 코끼리는 굉장히 지능이 좋거든요. 이 인간이 자신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걸 알아서
1: 네.
0: 화가 났는지 밟아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아무리 동물이라도
1: 네.
0: 사람을 죽였잖아요. 처벌을 해야겠다. 그럼 어떡하지? 귀향을 보내자. 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1: 아...
0: 근데 문제는
1: 그것도 어떻게 들고 어떻게 끌고 가죠?
0: 배에 태워서 갔겠죠.
1: 와...
0: 그런데 섬에는 섬에서 먹을 게 없었는지
1: 네.
0: 미역을 줬답니다.
1: 미역이요?
0: 네, 그래서 코끼리가 미역 먹었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나요. 세상에 풀을 줬어야 되는데.
1: 그럼 그 코끼리는 어떻게 됐어요?
0: 그래서 코끼리가 사람을 볼 때 코끼리는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사람을 볼 때마다 울었대요.
1: 어머.
0: 그러니까 다시 임금님한테 얘기가 올라옵니다. 코끼리가 불쌍해요. 자꾸 울어요.
1: 네.
0: 그래? 그러면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공주 지역에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얘가 덩치는 크고 밥은 많이 먹고 하니까
1: 네.
0: 천덕꾸러기가 돼서 여기서 더 이상 못 키우겠어요. 딴 데 보내세요. 그래서 옛날에 동물 키우다가 싫으면 시골 보내는 그런 것처럼
1: 네.
0: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이제 싫어서 돌려보냅니다.
1: 귀한 동물인데 귀한 동물 취급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0: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1: 네.
0: 워낙 좀 이제 풀 넉넉하게 주고 잘 대해주면 잘 살 수 있는 동물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코끼리 수명이 워낙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동물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1: 아니 근데 선물 줄 때 그런 설명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0: 그
1: 들고요.
0: 이야기했다면 일본도 저쪽 네. 태국 쪽에서 어떻게 보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일본이
1: 네.
0: 자기들도 처치 곤란하니까
1: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
0: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웃긴데 그때 당시 이 코끼리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 되게 처치
0: 그렇죠.
1: 곤란이었겠구나. 고민 많이 해서 유배 보낸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네. 근데 유배지에 간 이제 관료나 이런 사람들 주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게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은
1: 네.
0: 고을 주민들이 이제 밥을 해서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이거는 임금님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잘 돌봄을 받은 거라고 할 수
1: 네.
0: 있고 원칙적으로는 유배지에 간 유배인 본인이 벌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1: 아, 그럼 갑자기 이제 글공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1: 네.
0: 그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광해군 때
1: 네.
0: 미움을 받고 유배를 가서 갔던 오리대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아, 네.
0: 이 사람은 나중에 인조 때 영의정이 되는데 이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분이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해요. 근데 평생 붓을 잡았던 사람이 돗자리를 짜면 그게 잘 짜지겠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이겠습니까?
1: 엉기석이게 어설플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돗자리를 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돗자리를 짜고 있었는데
1: 네.
0: 갑자기 인조반장이 돼서 왕이 쫓겨나고 나라가 확 뒤집히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1: 네.
0: 영의정은 역시 그분이다. 그래서 이원익 대감을 모셔와서 영의정 자리에 착 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1: 네.
0: 갑자기 그동안 이원익 대감이 만들었던 돗자리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를 띕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정님께서 손수 짜신
1: 우와,
0: 돗자리!
1: 네.
0: 하면서요.
1: 지금으로 치면 사인볼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0: 거의 그런 느낌이죠.
1: 네.
0: 저도 보고 싶어요. 저
1: 네.
0: 남아있다면. 네, 그건 그래도 낫고 이제 그 대부분의 또 합격한 이들은
1: 네.
0: 그 당시 그 지역에 가면은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시골 동네도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럼
1: 네.
0: 그야말로 갑자기 그 이런 시골 한마디로 학군지도 아닌 비학군지에 일타 강사가 갑자기 딱 하고 강요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분이 서당을 열면 거기 동네 애들이 전부 와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급료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래도 이렇게 고위 관료직에 있던 분들은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일은 있었겠어요.
0: 그래서 약간 좀 편찬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정약용은 바로 이렇게 서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1: 네.
0: 또 그래도 힘드니까 그 농사를 지었는데요.
1: 네.
0: 정약용 씨가 실학자이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거기다 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지었어요. 여기다 가지도 심고 모도 심고
1: 네.
0: 참외도 심고 해서 잔뜩 심어야지라고 했는데
1: 네.
0: 늘 그렇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실학자인 정약용이 처음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 망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1: 네.
0: 지나가던 그 농사꾼들이
1: 네.
0: 하면서 농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훈계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유배자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자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0: 정약용이 농사에 관한 책을 또 나중에 썼었나요?
1: 그분은 손 안 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지었을 텐데 그래도 실제 농사는 잘 못했던 것으로.
0: 아니 근데 유배지에서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유배지에서 좀 잘 견딘 생존 왕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1: 그렇다면 역시 아까 얘기드린 이원익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진정한 유배지의 생존 왕이라면 네. 역시 정약용입니다. 유배지에서 네. 책 500권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꿀팁이 있었어. 꿀팁이랄까 아니면 그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귀향을 갈 때는 마진이거든요. 여긴 좀 살기 힘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강진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게 아니죠. 유배를 갔는데 강진이 바로 외갓댁 근처였습니다.
0: 아, 네네.
1: 네. 장약용의 어머니인 해남 윤씨는요. 네. 바로 그 강진 일대 해남 지역에 엄청난 부를 소지했던 그 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은데 그런데 그 한양으로 진출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우리 집 사촌이 게다가 과거 시험에 2등까지 했던 똑똑한 애가 갑자기 왔네. 그래서 친척들이 다 쌍수 벌려서 환영하면서 자기 집도 하나 내주고 네. 그래서 서당을 만들게 그게 바로 다산초당이 서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드리고 그 제자들을 조교 삼아 즉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500권의 책을 만들어낸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배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대줘서 정약용은 꽤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형인 정약전은 네.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섬이고 네. 친척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이 고기가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다 해산물인데 네. 이분들이 계속 경기도에서 지금 자라고 내륙지방 출신이어서인지 해산물이 입에 잘 안 맞았던 모양인지 네. 정약용이 걱정하면서 이제 보신탕 레시피를 적어 보내기도 했어요.
0: 네.
1: 이 보신탕 레시피가 박재가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북학파의 박재가가 만든 네. 보신탕 레시피라고 했는데 네. 이 해산물을 못 먹었지만 나중엔 적응을 했는지 여기에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거 해산물들의 백과사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정약전 씨가 그 당시 있었던 모든 해산물들을 그림도 그리고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이 자산어보. 그 유명한 그 어류 백과사전입니다.
0: 앙빵님이 안 그래도 자산어보 이렇게 글 올리셨는데.
1: 예, 자산어보 또는 현산어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네. 이 재미있는 게 이 유배지에 있어도 편지는 계속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약용이 형님 그림을 넣으세요. 최고의 그 조언이었고 네. 덕분에 정말 당시 있었던 많은 해양 생물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유배는 힘들지만 네. 정약전이 또 정약용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유배로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벼슬 일을 해서 바빴으면 그쵸. 우리 이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 형제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참 우리나라에 길이길이 남은 형제인 것 같네요.
1: 네, 진짜 특히 그 다산 정약용은 아예 이 사람의 학문을 연구하는 다산학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 그래서 도서관에 한쪽 가면은 아예 그 한 분 그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정약용에 대한 연구.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 역사를 하나를 크게 차지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분은 살아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덕분에 역사에 더 많은 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0: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약용, 네. 정약전 현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세상 속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평소에 일요일에 많이 뵀었는데 오늘은 토요일에 또 특별히 즐거운 토요일 저녁을 만들어 봅시다.
1: 네.
0: 네, 첫 번째 뉴스는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사람이랑 로봇이 격투를 벌였다고요?
1: 네, 미국 스타트업 REK가요. 지난달에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간 대 로봇이라는 이름의 격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0: 네.
1: 인플루언서 프랭키 라페나가요. 강철 프레임 로봇 3대와 차례로 맞붙었는데 8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0: 근데 라페나는 어떻게 됐어요?
1: 아, 네, 걱정이 되죠.
0: 네. 네,
1: 의외로 라페나가 로봇을 여러 차례 넘어뜨리면서 꽤 잘 싸웠어요. 하지만 로봇도 다시 일어나서 반격을 했죠. 그래서 라페나는 바닥에 넘어지거나 뭐 철창 벽 쪽으로 밀려나거나 또 금속 몸체를 주먹으로 막 때리다가 손도 다치고 그렇게 했었죠.
0: 아니, 근데 로봇이면은 몸도 이제 쇳덩어리고 아무리
1: 맞아요.
0: 주먹을 치면 내가 그 피해가 더 클 것 같거든요.
1: 그쵸.
0: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 상해 로봇은 뭐라고 체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기가
1: 네.
0: 얼마나 했었나요?
1: 이게 공평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페나는 키가 약 167cm이거든요.
0: 네.
1: 근데 상대 로봇은 약 183cm에 무게도 한 90kg 정도였어요.
0: 아니, 그럼 현실에서도 이런 격투기 같은 건 좀 체급을 맞춰서 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했다고요?
1: 그러게요.
0: 네.
1: 그리고 로봇 중 하나는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이름을 딴 T-800이었다고 합니다.
0: 이름도 터미네이터 이름을 딴 T-800이라고. 근데 이거 너무 좀 이 링 위에서 둘이 싸우는 것 자체가 좀 무모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중들도 이걸 봤나요?
1: 네, 관중 100여 명이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약 59만 회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로봇은 사실 VR 기술로 인간이 원격 조종한 거였어요.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I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조종기를 쥐고서 이렇게
1: 네네.
0: 조종을 했다 이거네요. 근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강철 로봇을 상대로 싸운 거잖아요.
1: 그렇게 볼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0: 충격적인 거는요. 라페나가 경기 도중 사망하더라도 아리케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1: 아니 그럼 라페나는 게임 전에 이 죽어도 책임 없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들어갔다고요?
0: 맞습니다. 그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가 아리케이의 중단 명령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위원회는 원래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같은 격투 스포츠를 규제하는 기관인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인간이 참여하는 격투 행사는 모두 체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 이 행사는 미승인이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참여하는 격투 행사는 모두 이제 체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 네. 아리케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0: 아리케이 CEO 시스 리브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법에는 경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주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로봇이 인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환영한다. 로봇은 사람이 아니니 이 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1: 아, 이게 약간 로봇은 사람이 아니니 격투기 규정 위반이 아니다. 네. 이건데 결국 이제 로봇과 사람이 싸우는 경기를 기존의 격투기 규정으로 다룰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네요.
0: 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격투 스포츠 규제 전문 변호사 에릭 맥그레이커는요. 기존 법률은 사람이 기계와 싸우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로봇 분야 석학인 켄 골드버그 UC 버클리 교수도 강력한 모터가 장착된 시스템과 인간을 한 공간에 넣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라고도 했고요.
1: 네. 아리케이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 한다고 하나요? 어때요?
0: 아리케이는 일단 인간과 로봇이 싸우는 행사는 더 이상 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신 10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대결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는 했습니다. 뭐 실제 개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1: 아, 이게 영화에서 나마 보던 장면이잖아요. 사람과 로봇의 대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열렸다는 건데 이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만큼 이런 안전 기준이나 법도 좀 그 속도에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이게 기계가 사람에게 직접 힘을 가하는 상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된 것 같아요.
1: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뉴스는 호주 담배 얘기인데 이게 진짜예요? 담배 한 갑이 6만 원이라고요?
0: 네. 9월 29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호주에서 합법 담배 가격이 2016년 말 이후 10년간 약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담배 한 갑이 말씀하신 대로 약 60호주 달러, 네. 우리 돈으로는 약 5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고요. 네.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이에요.
1: 결국 이제 흡연율을 낮추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비싸면 좀 담배를 덜 피겠지 이런 걸 텐데 효과가 있었나요?
0: 아, 네. 흡연율은 낮아졌어요. 14세 이상 흡연율이 2023년 8.3%에서 네. 2025년 5.6%로 낮아졌거든요. 네. 아,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1: 어떤 부작용이요?
0: 불법 담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거예요. 정부 기관별 추정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 불법 담배가 시장의 절반 이상, 추정에 따라서는 80% 가까이 차지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합법 담배보다 불법 담배가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다는 거죠.
1: 아, 일종의 암시장 같은 게 생긴 거네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한 갑에 6만 원이면은 담배를 끊는 대신에 더 싼 담배를 찾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0: 네, 바로 그 점이죠. 네. 불법 담배는 합법 제품보다 약 80% 저렴하다고 해요. 합법 담배가 6만 원이라면 불법 담배는 12,000원 정도라는 계산이죠. 온라인이나 임시 판매점, 심지어 이발소까지 불법 판매가 확산됐다고 해요.
1: 근데 이렇게 되면 세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담뱃세 수입이 2020년 약 160억 호주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25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재무부는 2030년에는 약 20억 호주 달러까지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고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정책 실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올리면 담배 끊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세수도 늘어날 거라 생각했을 텐데 지금 일부 소비자는 암시장으로 옮겨가서 오히려 세수도 줄고 흡연도 흡연율 감소도 그렇게 영향을 준 것 같지도 않아 보이네요.
0: 그렇죠. 근데

0: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요? 바로 니코틴 소비량입니다. 흡연율 조사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네. 하수 분석으로 추정한 니코틴 소비량은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1: 오히려 증가했다.
0: 네. 그래서 네. 두 통계는 측정 방식이 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처럼 기존 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소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니코틴 소비량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측정되지 않는 공식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어둠의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 상원이 지난달에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담배세 인상을 즉시 중단하고 세율을 크게 낮출 것을 권고했어요. 네. 야당도 합법 담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요.
1: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0: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담배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높은 가격 여기 흡연 감소에 효과를 냈다는 논리인데 네. 단속만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이 시장의 생리를 무시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0: 네.
1: 다음 소식은 어떤 얘기인가요?
0: 아, 미국 유학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10월 7일 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토 안보부가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수 제도인 OPT 최초 신청에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 이게 그냥 인턴십 좀 하겠다 이런 사회 초년생한테 지금 1억을 내라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
0: 네.
1: 너무 가혹한데요.
0: 그렇죠. 규정안에는 연장 신청 때에도 3만 달러 약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게 아직 제한 단계지만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커서 네. 논란이 된 겁니다.
1: 근데 이게 어떤 제도예요?
0: 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데 네. 즉 선택적 실무 연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대 12개월이고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인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24개월에 더 연장할 수 있어요. 학생 신분과 연계된 별도의 취업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이게 한국 학생들도 많이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특히 IT나 공학 전공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수수료가 실제 도입되면 유학생이나 학교, 뭐 채용 기업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1: 이렇게 봤을 땐 유학생, 뭐 학교, 기업 다 부담이 가는 건데 네.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건가요?
0: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
1: 네.
0: 그래서 OTP 관련 사기 남용 사례가 적발된 것도 배경으로 또 꼽았고요.
1: 수수료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내야 되는 거예요?
0: 일단 규정안에는 네. 학교가 납부 주체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가 부담을 할지 학생이나 고용 기업의 비용이 전가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1: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학생들을 고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겠어요.
0: 그럼요. 네. 그래서 AP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대학과 일부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미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원으로 적극 유치하고 있고 기술 기업들도 기술직으로 유학생을 많이 채용하거든요.
1: 반발 목소리도 크지 않을까요?
0: 네. 전 USCIS 수석 고문 더그 랜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유학생을 교육 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한다면 당연히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1: 그러니까 오히려 고급 인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쫓아내는 거 아닌가.
0: 맞아요. 네.
1: 근데 규정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대학과 기업의 반발이나 소송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지켜봐야 해요.
1: 네, 이거 미국 유학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걱정이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60일 동안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0: 네.
1: 네, 마지막 뉴스는 미국 틱톡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인데

0: 빚을 자랑하는 트렌드가 있다고요?
1: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네. 지난 3일, 현지 시간 3일인데요, 최근 미국 틱톡에서 debt talk 이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0: debt talk이요?
1: 네, 네, debt는요, D-E-B-T, 빚이라는 단어고요. 어. 틱톡을 합친 거예요.
0: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빚, 우리 보통 빚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이걸 자랑하는 게 유행이라고요?
1: 아, 자랑이라기보다는 뭐 네. 공개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 남았는지, 네. 이번 달에 얼마를 갚았는지,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영상으로 꾸준히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 갚는 과정을 하나의 연재 콘텐츠로 만드는 거죠.
0: 보통 우리가 SNS를 한동안 사람들이 좀 경멸했던 게 너무 이제 자랑하는 거, 좋은 네. 거, 뭐 좀 그 이제 박탈감 느끼는 것만 올린다 했었는데 이건 또 좀 반대 현상이네요.
1: 그렇죠.
0: 네, 이거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1: LA에 사는 33세 항공 승무원 로드니 모건은요. 네. 지난 7월 에어 매트리스에 앉아서 자신의 빚이 약 4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약 15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평소 평균 조회수의 15배 정도였다고 해요.
0: 빚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조회수가 15배가 된 상황이네요.
1: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개인 재무 관리 앱의 광고 계약까지 단했다고 해요.
0: 완전 전화위복인데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빚을 갚는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실제로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된 셈이죠. 물론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는 또 아니고요.
0: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1: 네. 펜실베니아의 학교 인사 담당자인 31세 티아나 카터는 매일 재정 상태를 기록해 올려요. 처음에는 액수를 밝히기 좀 꺼려했지만 결국 약 5만 4천 달러의 빚을 공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29세 인플루언서 케일라 로즈는 신용카드 빚 2만 5천 달러 이상을 공개한 뒤 콘텐츠 수익 등을 활용해서 8월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0: 네, 빚을 오히려 이제 투명하게 보여주니까 다시 이제 빚을 갚을 돈이 굴러들어온 상황이 된 건데 네. 솔직한 게 이제 최고의 재테크가 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빚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 네, 그리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튜블러 랩스에 따르면요, 작년 9월까지 1년간 부채 관련 영상이 2만 8천 개 이상 게시됐어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남이 이제 빚 갚는 걸 매일 지켜보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땐 재밌나 보네요.
1: 그러게요. 뭐 네.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공감이 100% 되진 않지만 일종의 현실판 성장 드라마처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네네.
1: 빚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고 뭐 드디어 카드 하나를 다 갚는 순간도 나오잖아요. 코넬대 브루크 에린 더피 교수도 빚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주제라서 이런 영상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0: 어떻게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빚이 많은 거 아니거나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식 요새 주식 투자로 네, 많이 수익 이르신 분들 많은데 그런 거에서 이제 공감대를 느끼고 연대감 위로를 나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재무설계사 브리트니 카스트로는요. 시청자들이 이 채널을 마치 주인공의 여정처럼 팔로우하면서 창작자들이 재정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네. 응원한다고 했어요.
0: 예전에는 진짜 빚이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좀 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요 갚아나가는 과정을 공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응원받는 시대가 됐다. 남의 빚 이야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될 줄은 사실 전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오늘 뉴스 중에서는 이 부분 빚을 공개해서 돈을 번다. 이 덱톡 얘기가 가장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걸 오히려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게 발상의 전환인데 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꾼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0: 어떤 표현이에요?
1: Think outside the box. 이 표현은 정말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쓰여온 네. 표현이고요. 특히 뭐 에세이를 쓰거나 창작물을 낼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오. Think outside the box. 직역하면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기존의 틀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자 자체가 이제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나 고정된 틀을 의미하는 거죠.
0: 네.
1: 이 표현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퍼즐 하나가 있습니다. 9-dot puzzle 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9개의

0: 몸이 네. 하나의 상자처럼 있어요. 세 줄씩 놓인 아홉 개의 점이 있는데 네. 이 아홉 개의 점을 펜에 떼지 않고 네 개의 직선으로 모두 연결하는 문제를 이 나인더 퍼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잠들이 만든 그 네모 안에서만 선을 그리려고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밖으로 선을 뻗어야
1: 아.
0: 그 박스 밖으로 크게 나가야 이게 네. 해결이 되거든요. 아. 근데 뭐 이 퍼즐이 어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네. 이걸로 연결 짓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설명해 주시니까 이 문제 봤던 것 같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경계 밖에서 좀 생각을 넓혀라 이런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톡이 그런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0: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우린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겠어. 네.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1: 네.
0: 누군가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럴 때 Wow, that's thinking outside the box. 이런 식으로도 뭐 칭찬해 줄 수도 있겠죠.
1: 네, think outside the box. 오늘 얘기 이거 좀 새겨드려야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조금 다른 리스닝의 케일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끝곡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라향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붉은 노을 들으면서 주말의 CBS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0: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지금 대선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았고요. 룰라 현 대통령의 사선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2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잡지사답게 브라질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브라질은 어쩌다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브라질로 떠나보시죠. 잡지사 주말 에디션 지금 바로 펼쳐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세 번째 페이지. 멕시코 팬덤에 이어 이제는 브라질 팬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시장을 노리는 중남미 중년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올라 올라.
6: 오브리가도.
7: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가 아리가도의 원형이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6: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지난번에 스페인어 댓글이 잔뜩 달렸듯이 또 포르투갈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썸문답에서 그래서 브라질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초기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건국 과정을 보면 이제 유럽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또 특이한 사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브라질 하면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로 유명하고 역사에 있어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브라질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나요?
7: 일단 우리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정말 중요한 그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련된 그 지식은 많이 없어요.
6: 네, 그렇죠.
7: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히 아프리카 나중에 시간 됐으면 하시고요.
6: 네.
7: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 브라질. 브라질이 전 세계 면적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위, 인구 7위.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땐 대국이 맞습니다.
6: 네, 그럼요.
7: 그렇지만 브라질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6: 뭐 삼바,
7: 삼바,
6: 펠레,
7: 펠레 아니면 뭐
6: 지젤 번천
7: 아니면 떡만두국도 있고요.
6: 그 뭐야?
7: 아 이거는
6: 브라질 떡만두국 뭐야?
7: 아 20년 전에 우리나라 다른 방송국 지상파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스폰 삐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나라에서 이 말을 쓰면 욕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퀴즈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떡만둣국을 쓰지 말래요. 아, 그 왜 그러냐?
6: 박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7: 사실인가요?
6: 예.
7: 실제로 리포터가 요즘은 그거 안 하겠지만 리포터가 당시 브라질로 건너가서 이제 그 유창한 브라질어, 포르투갈어죠. 와 현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떡만둣국 이래요.
6: 네.
7: 격분을 하는 거예요. 시행인들이
6: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그게?
7: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굉장히 심한,
6: 심한
7: 욕이라고
6: 욕이에요?
7: 합니다.
6: 그냥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7: 떡만둣국 비슷하대요. 지금은 큰일 나죠 리포터가 그런 말하면.

0: 따봉 하면 되게 이상하네요.
1: 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포르투갈어권에서는 떡만 두꺼워 쓰지 마시고.
0: 네네네. 네. 그 네. 프로가 잡지 식계의 어떤 원류예요.
1: 아이 우리가 네. 한 수위죠.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가 주시죠. 그러세요.
1: 아 이제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남미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죠.
0: 네.
1: 그럼 왜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가?
0: 어.
1: 뭐 간단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걸 개척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겠지요.
0: 브라질을 개척한 나라가. 예예 그렇죠.
1: 이 모든 것은 단지 프랑스, 이거 모든 것은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경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0: 어.
1: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네.
1: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룬 것 같죠.
0: 예.
1: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니까 말이 대항해 시대지. 후추! 후추 찾아서 한 말리였죠. 그때요.
0: 후추 찾아서 한 말리.
1: 나중에 이제 스페인도 이 대항해 시대 경쟁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0: 네.
1: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야야 우리 지구를 반띵하자 서로 경쟁할 바에는 선 그어놓고 여기는 포르투갈이 차지라고 여기는 스페인이 차지를 하자라는 딜을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지구본에 줄걷기 시작한 원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0: 아, 자기들 멋대로
1: 예. 맞습니다.
0: 그 줄을 누가 긋습니까 그러면?
1: 처음에는 네. 우리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이제 1494년에 체결된 조약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0: 네.
1: 그 이전에 1479년에 체결된 조약부터 보셔야 돼요.
0: 예, 예.
1: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0: 알카소바스 조약이 뭡니까?
1: 알카소바스 조약이 무엇인가 예. 하면은 당시 우리가 다뤘던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위 경쟁.
0: 네, 한번 알려주셨죠. 예.
1: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0: 저도 기억이 안 나요.
1: 아, 그래요? 또 합시다 이거.
0: 알카소바스 조약. 예, 예.
1: 아 이래가지고 네. 일단 아 이사벨 1세 그 통합 스페인 왕국의 이제 그 여왕이죠.
0: 네.
1: 이사벨 1세 여왕을 새로 통합된 신생 국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까 말까를 가장 근접 국가인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좋다. 그럼 이사벨 1세 여왕을 이제 통합 국가 신생 국가 에스파냐의 국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0: 네.
1: 그 대신에
0: 네.
1: 이게 1470년 후반이니까 일단 뭐. 그 포르투갈은 대서양 개척 나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그 서아프리카 해안 따라가지고요.
0: 예.
1: 니네들도 그러면 딱 보니까 대서양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선을 그읍시다. 까나리나 제도라고 있어요.
0: 네.
1: 까나리 액젓이 아니라.
0: 네네. 까나리아 제도.
1: 그 까나리아 제도요. 거기서 좌우로 가로로 줄을 그어요. 이렇게요.
0: 가로로?
1: 가로로.
0: 네.
1: 그 제도를 기점으로 가로로 지운다, 줄을 긋은 다음에.
0: 그러니까 북과 남을 갈라버린
1: 북과
0: 거죠.
1: 북과 남을 예. 갈라버린 거죠.
0: 예, 예, 예.
1: 북쪽은 스페인이 차지해라.
0: 아, 그래요?
1: 남쪽.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해안이죠. 서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는 중요 항로는.
0: 포르투갈이 재미본 항로.
1: 그렇죠. 이건 포르투갈이 차지할 거니까. 노타치.
0: 이사벨 여왕 인정해주는 대신에.
1: 대가로. 이거를 합의를 봐요.
0: 예, 예, 예.
1: 이게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479년에 두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0: 네.
1: 그런 다음에 스페인이 그, 그 국가를 통합을 해요.
0: 네.
1: 콜럼버스가 자기도 후추 찾아가지고 네. 남쪽 서아프리카 돌아가지고 네. 희망봉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못 가잖아요.
0: 아, 그러네요. 예.
1: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주서 들은 게 있었던 거죠. 콜럼버스가 예.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니까. 삥 돌아가면 인도 나온다.
0: 아.
1: 그럼 이 조약 피해서
0: 네.
1: 그럼 대서양 그냥 관통해 버리자.
0: 그러니까 알카소바스 조약 라인 위쪽으로 관통한
1: 하자.
0: 거죠.
1: 오. 해서 얼떨결에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죠.
0: 와 그렇게 되는 거구나.
1: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0: 콜럼버스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또 알아볼.
1: 다음 주에요?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1: 아, 그 정도로요?
0: 예, 한 주 정도는. 네.
1: 여기에 포르투갈이 허걱한 거죠.
0: 어?
1: 얘네들이 허점 찔렀네 이거. 야야 다시 와 일로 와라. 대서양을
0: 네.
1: 말도 안 되는 이번에는 남북으로 종선 종선으로
0: 네.
1: 남북으로 선을 쫙 그어버려요.
0: 아, 제멋대로네 포르투갈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고.
1: 일단 콜럼버스가 네. 그 1492년에 지금의 서인도 제도

그렇죠. 도착을 하거든요. 예. 2년 후였어요. 1494년에 네. 줄을 딱 거예요. 남북으로요. 네. 그런 다음에 좋다.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할게. 아. 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뭐 이상한 섬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쪽에. 네. 그럼 너희들 그쪽 가져가시라고. 네.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 서쪽이니까.

0: 그러네요. 예.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것 때문에 아, 포르투갈이 인도와 나중에는 뭐 네덜란드에 이렇게 뺏기지만 네.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마카오 그다음에 아. 타이완 등등은 아. 이쪽을 다 포르투갈이 예. 차지하게 되는
0: 그러네요.
1: 저 선 때문에요.
0: 그때 교황이 또 개입을 했던 거죠? 선 만들 때?
1: 교황도 개입을 했고 아, 예. 원래는 저 선이 약간 유럽 대륙 쪽에 있어서 얘기해요. 저 선은.
0: 네.
1: 포르투갈 딱 보니까 어 아무리 이거 대서양 가운데 있는 선이지만 너무 유럽 대륙 쪽으로 붙어버리면 우리 손해 아닌가 조금 더 서쪽으로 밀자.
0: 예.
1: 그래서 밀어요.
0: 예.
1: 이게 나중에 신의 한 수였어요.
0: 왜죠?
1: 남북으로 선이 그어지니까 네. 이 선이 당신은 존재를 몰랐던 거로 알고 있었던 남미 대륙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을 관통을 해버려요, 저 선이요.
0: 그러네. 브라질의 동부 쪽을 걸치게 되네요.
1: 걸치게
0: 선이.
1: 돼요, 저걸.
0: 아, 저게 한 수가 됐구나, 나중에.
1: 그렇지만 네. 당시 저 선을 서쪽으로 밀 때 네. 포르투갈인들은 이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0: 알고 있었으면은 약간 사기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선을 더 서쪽으로 밀어가지고 이 선이 그러면 더 지금의 브라질 네. 땅을 지나갈 것이다.
0: 브라질까지 내다 보고 했다는 설이 있다.
1: 와 이게 1494년이에요.
0: 네.
1: 일단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대서양을 자기들끼리 위해서 반딩을 하시나
0: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1: 해요.
0: 안 되죠.
1: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500년에
0: 네.
1: 1500년에 네. 페드루 카블랄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귀족이자 항해사.
0: 어허.
1: 귀족이에요. 돈 많았고 항해 경험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딱 봐도 좀 분해가 납니다. 예.
1: 일단 딱 명품
0: 네, 잘 살아
1: 명품 봐봐요 저거. 아, 저 벨벳 옷.
0: 딱 봐도 명품이야 진짜 근데.
1: 머리도 양털인 것 같아.
0: 맞습니다. 예.
1: 몽골산이요.
0: 네.
1: 아, 몽골 아니겠지만.
0: 예. 귀족 출신 항해사.
1: 저 양반이 1055년에 네. 똑같이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포르투갈 출발을 해요.
0: 네.
1: 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직선으로 서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삥 더 먼 바다를 돌아서 인도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믿었대요.
0: 네.
1: 더 빠르다라고?
0: 예.
1: 그래서 조류와 바람을 따라서 네.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지고 희망봉 네. 찍겠다라고 해서 삥 둘러가요.
0: 아.
1: 삥 둘러가다 보니까 어? 지금 웬 땅이야?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0: 어.
1: 도착한 곳이 지금의 브라질이다.
0: 아, 그러니까 서아프리카보다 더 서쪽으로 삥 돌다 보니까 당연히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브라질 동부에 닿은 거죠.
1: 아니 그 당시에 아무리 삥 돈다고 하더라도
0: 네.
1: 아프리카 근처 바다에서 돌지.
0: 저거 의도한 거지.
1: 야,
0: 저거는.
1: 조금만 삥 돌자 했는데 어떻게 남미까지 가요 이게요.
0: 알고 간 거지 저거는.
1: 그래서 네. 그 공식적으로는 우연히 발견했다인데 뭐 이제 그 남미 역사 계라든지 역사계에서는
0: 네.
1: 이미 브라질의 존재를 알고 하다가 브라질이네 도착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0: 마침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저기 가도 문제가 없는 거고.
1: 저기 가도 그 조약 선에 따르면 이 땅은 브라질, 아 우리 포르투갈 땅이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네. 이것은 포르투갈 국왕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베라크루스라는 명명을 칩니다. 베라크루스가 네. True Cross, 진정한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십자가의 땅이다라고 여긴 포르투갈 국왕 땅 찍어요.
0: 영토로 선언을 한 거죠.
1: 했는데
0: 네.
1: 브라질이 의외로 해안가가 별로 없습니다.
0: 네?
1: 백사장이 별로 없어요. 백사장이요.
0: 아 백사장이 없다고요?
1: 해안은 있지만 예. 백사장에다 절벽들이 많아요.
0: 아 절벽이구나.
1: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데자네이로라든지 이런 그 네. 풍경을 보시면 네. 바다 앞에 바로 산들이잖아요. 그
0: 예수상도 높은 데
1: 예수상도
0: 있고.
1: 거기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이 페드루 카브랄이 도착 한 이후에도 네. 이 땅 무슨 쓸모가 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도 있죠
0: 네.
1: 좌우로요
0: 네.
1: 위도로 찍찍찍찍찍 그은 다음에 요건 누구 누구가 너희들이 한번 개척을 해봐라고 딱 옛다 n분의 1로 던지고 가버려요.
0: 아 영토를 슬라이스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기는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요.
1: 바이바이 이거 해라 했는데
0: 예.
1: 여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0: 그러네.
1: 원주민들도 약간 무섭고 한동안 방치를 해놔요.
0: 예.
1: 그러다가 빵! 뭔가 터져버리네.
0: 뭐가 터지지? 저쪽에?
1: 야, 이 나무 뭐야, 이거?
0: 나무?
1: 이거 나무를요, 즙을 짜니까 예. 빨간색 즙이 나오는데, 이거 염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나무가 빠우예요.
0: 빠우?

0: 포르투갈어로요.
1: 네.
0: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띤 입 당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이에요.
1: 브라질이 붉은색을 띤이란 말이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나무라는 뜻으로서 파우 브라질을 와. 발견한 거죠.
1: 어어어.
0: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국가명.
1: 아 진짜.
0: 브라질이 탄생한 거예요.
1: 나무 이름에서
0: 나무 이름이에요.
1: 국명이에요. 몰랐네.
0: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네네. 이제 원래는 여기는 베라크루즈라는 땅이었는데 네네. 워낙 파우 브라질이 이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1: 네.
0: 여기 아예 브라질이라는 나무의 영토라고 해서 브라질랜드 뭐 테라데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러면서 브라질이라는 지명이 그때 탄생을 했다.
1: 아, 파우 브라질에서 상품성을 이제 확보한 건데 그럼 파우 브라질을 이제 뭐 수렵을 할 때 그 벌목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0: 그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 악용을 한 거죠. 아.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벌목도 하고 집을 짜라
1: 네.
0: 했는데 아직까지는 파우 브라질이 상품성이 별로 없었어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야.
0: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주 관심사는 인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 인도요. 네.
0: 인도고 동아시아요.
1: 네.
0: 지금 아까 이 파드로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한 것이 1500년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마카오에 포르투갈이 처음 도착한 것이 1513년경이거든요. 비슷한 시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런 말은 뭐냐면 포르투갈인들의 주 관심사는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인도, 그다음에 지팡구 이쪽이었어요.
1: 네, 일본.
0: 그런데 지금 브라질 그 땅에 그 파우 브라질 말고 요거 심으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1: 이걸 심으면 뭐지?
0: 사탕수수요.
1: 아, 사탕수수 심는구나.
0: 당신이 특히 유럽에서 설탕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뭐 제가 이 잡지사에서 말씀드린
1: 설탕의 역사 했었습니다.
0: 했죠?
1: 예.
0: 했습니다.
1: 네네.
0: 했다니까 몇 년 전에.
1: 찾아보세요.
0: 네. 설탕 가지고 야자수 만들고. 그러니까 설탕을 전시하면 우리 집 부자다 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딱 보니까 기후가
1: 네.
0: 지금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키우기 좋은 기후인 것 같은데 저기서 설탕 만들어서 유럽에 갖다 팔자.
1: 이건 상품성이 확실하구나.
0: 상품성 확실하다.
1: 예.
0: 에요.
1: 네.
0: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탕수수를 통해 가지고 설탕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1: 그렇겠죠. 예.
0: 지금도 사람이 대부분 다 재배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미리 건너가 있던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들을 잡아서 이거를 재배를 해도
1: 부족하구나.
0: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못된 거를 포르투갈인들이 배웠어요.
1: 뻔하다. 나쁜 거지 따라하기 좋죠.
0: 나쁜 거 정말 따라하면 안 돼요.
1: 예, 맞습니다.
0: 한 500만 명 이상의 서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미국 노예들보다 더 많이 끌려간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 가시면은 뭐 흑인의 후예도 계시고,
1: 그렇죠.
0: 뭐 혼혈의 네. 후예도 계시고, 펠레가 또 그쪽
1: 굉장히 다양하죠.
0: 다양하죠. 네.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사탕수수 이제 플랜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1: 네.
0: 돈을 벌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1: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0: 이거 저희가 잡지사에도 다룬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1580년에
1: 네.
0: 포르투갈에서 젊은 왕이 모로코 원정 갔다가 죽어요. 아들 없이.
1: 저희랑 안 했는데.
0: 했어요. 그 포르투갈 역사 때.
1: 아, 그래요?
0: 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정확한 1578년도에 모로코로 건너가가지고 싸우다가 쨍쨍 야야야 하다가
1: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0: 아니 왕이 죽었어요.
1: 왕 죽은 거 했다.
0: 젊은 왕이 28인가에 죽어요.
1: 네, 네, 네.
0: 결혼 안 하고 후사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다음 왕 누구 하지 하다가 삼촌이 대신하십시오.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어요.
1: 엔리케 추기경. 예.
0: 내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다가 곧 죽어요.
1: 아, 예.
0: 1580년에.
1: 누가 왕하나?
0: 근데 성직자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고 당연히 후사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예.
0: 왕이 후사가 끊겨버립니다.
1: 예.
0: 그때 옆에 이제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 아, 스페인의 광개토 대왕인데, 너희 포르투갈 왕이었으면 내가 대신 왕 해주겠다. 우리 엄마가 또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흡수를 해버려요.
1: 아, 그럼 스페인 왕이자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0: 네. 그러면서 한 60년간 포르투갈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1: 아, 그렇구나.
0: 이걸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포르투갈이 사라져요.
1: 이베리아 연합이 되면서 포르투갈을 흡수해버렸다, 스페인이.
0: 잠깐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 예,
0: 포르투갈이.
1: 예.
0: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1: 왜요?

0: 왜 어떤 영향을
1: 첫 번째
0: 가져왔나요?
1: 예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예. 아 브라질 연안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내륙으로 못 들어갔어요.
0: 아, 그 선이 걸쳐 있었으니까.
1: 선이 걸쳐 있으니까.
0: 어,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그 선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0: 필요가 없는 거지.
1: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네. 야, 어차피 지금 나라, 우리가 같은 나라니까 어. 선 저거 이제 의미 없다고 야. 들어가자.
0: 내륙 개척하는구나.
1: 예. 이걸 이제 방데이 란치라고 하는데요.
0: 방데이 란치요?
1: 네. 방데이 란치가 이제 그 포르투갈어로 깃발을 든 녀석들이란 말이거든요. 포르투갈 국기를 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국기 들고 야 그럼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자 네. 해서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방데이 란치들이 들어간 내륙 지방 있죠.
0: 네.
1: 이게 대충 현재 브라질 국경이에요.
0: 아 깊숙이 들어왔네.
1: 깊숙이 들어왔어요.
0: 브라질 엄청 크잖아요.
1: 그래서 망데이 란치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선이 잠깐 없어진 틈을 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0: 그런 이베리아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 나면 포르투갈이 없어졌습니까?
0: 네네.
1: 스페인의 원수 네덜란드가 아. 야 이때 포르투갈이 나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대서양의 그 대항해 시대를.
0: 네.
1: 포르투갈이 없어졌네. 야 우리가 빈지털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가면은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많다고 하니까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먹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등등에 네.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내 거 차지를 해요.
0: 야,
1: 그리고 네. 아 포르투갈이 개척을 했던 인도 찍고 지금 인도네시아 찍고 타이완 찍고
0: 그렇죠,
1: 일본 가는 루트
0: 그렇죠. 예.
1: 이거 우리는 지금부터는 히딩크 거다.
0: 그렇지.
1: 가 돼요.
0: 그때 하멜도 온 거죠.
1: 그렇죠.
0: 아, 그렇죠.
1: 아, 머리에 튤립 꽂고.
0: 포르투갈이 그렇게 사수하려고 했던 그 인도 고시장을 네덜란드가 빈집털이 한 거네.
1: 빈집털이 했죠.
0: 네네네. 아,
1: 여기에 또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한 시간 늘어나요.
0: 하실 거잖아요, 근데.
1: 그래도 해요.
0: 예, 예, 예.
1: 고무의 원산지는 아마존입니다.
0: 고무가요?
1: 고무요.
0: 아, 동남아가 아니구나.
1: 와봐요. 아, 동남아로 알고 계시죠?
0: 네.
1: 그 이유가 그래요. 고무의 원산지는 아마존이었어요.
0: 그래요. 예.
1: 그래서 당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이 고무도 팔기 시작을 해요.
0: 네.
1: 근데 산업혁명 전이다 보니까 고무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0: 아 그렇겠네. 예.
1: 이거요. 저 실린더의 그 뭐 마개 아세요? 실린더가 뭡니까? 지우개 쓰세요. 지우개가 뭡니까?
0: 어, 상품성을 그렇게 높게 치지 않았어요. 어,
1: 그렇죠. 당시에 근데 그 영국의 한 그 해군 장교가 들어와가지고 네. What is this? 물어봐요.
0: 어허.
1: This is rubber. 고무다.
0: 그래? 아마존에 들어왔어요?
1: 아마존에 들어와가지고. 예. 어 그러면 이거 내가 영국의 그 식물원에 기증을 좀 해서 전시를 좀 하겠다.
0: 어.
1: 해서 씨를 영국판
0: 뭐야? 문익점 선생님.
1: 문익점 선생님.
0: 아 진짜.
1: 아 진짜로. 그래서 그 고무나무 종자를 몇 개 영국으로 가져가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영국에서 키우다가
0: 네.
1: 이거를 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기후가 그 기후가 아니잖아요 영국.
0: 어.
1: 그럼 우리가 개척한 동남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거 한번 키워보자.
0: 네.
1: 한 거를 네덜란드 상인들이 우리들한테 팔라고.
0: 아, 그래요?
1: 고무를.
0: 네. 네.
1: 팔면서, 아,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던 지금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키워요. 이게 거쳐서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그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 들어오잖아요.
0: 네.
1: 난항이라고 해서.
0: 네, 그럼요. 네.
1: 그러면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0: 네.
1: 일본인들이 고려 안 됐을까? 물어봤겠죠. 이게 뭡니까?
0: 예.
1: 어, 이거 놀랍게도 네덜란드어로 고무는 곰.
0: 곰.
1: G-O-M.
0: 네.
1: 이에요.
0: 예.
1: 네덜란드들이 this is 곰. 일본인들은 고무. 곰.
0: 고무.
1: 고무. 곰. 고무. 아찔 곰이라고.
0: 고무가 언뜻 들으면 한자어 같아.
1: 이게요. 고무는 네. 네덜란드어 곰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0: 저 제2외국어 일본어 시간 첫 시간에 배운 게 지우개 좀 빌려줄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게시고무 가시떼꾸레루.
1: 맞네.
0: 예,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1: 야.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애매하다니까요. 가락국수 등등을 순화를 할 거면 고무장갑.
0: 알겠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1: 고무장화.
0: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1: 고무지우개도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아니 우리 예.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중요하다니까요.
0: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성립국어원에.
1: 성립국어원에.
0: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지?
1: 아 그래가지고.
0: 네네. 고무 개발했어. 예.
1: 아니 지금 잠깐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0: 없어졌어. 예.
1: 그래

0: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브라질은 그때 성장을 해요.
1: 아,
0: 쭉 내리까지 들어갑니다.
1: 그러네요. 예.
0: 자, 이제 60년 후인 1640년에 포르투갈이 겨우 독립을 해요.
1: 포르투갈이 독립을 해요.
0: 스페인으로부터요.
1: 네. 스페인으로부터 다시 포르투갈이 생겼어.
0: 다시 포르투갈이
1: 오케이.
0: 짠.
1: 지금 유럽에서 등장. 독립을 했어요.
0: 예. 등장을 해요.
1: 네.
0: 야, 이거 스페인이 제대로 먹여줬겠습니까, 포르투갈을?
1: 좀
0: 경제는 폭망이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뭐 나는 거 없냐? 저 사탕수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 빈지털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많이 했다.
1: 그렇죠. 예.
0: 아이고 뭐 없냐 하다가 빵! 금이야!
1: 금이 또 나와?
0: 금광이 터져버립니다.
1: 남미 내륙 쪽에서 나왔나 보다.
0: 아, 지금은 남미 브라질 남쪽 지역에서 발견돼요.
1: 남쪽 지역에서.
0: 그러면서 금광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상파울로예요.
1: 아, 그래요. 상파울로.
0: 금이다.
1: 네.
0: 금광이 금광 이제 개발이 돼요.
1: 네.
0: 그래 가지고 그 미나스 제라이스 등등등 큰 금광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이 미나스 제라이스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근데 이 포르투갈이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가 해요.
1: 그러네.
0: 지금 1640년에 겨우 독립을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755년이 포르투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1: 그래서 이때 뭐였죠?
0: 리스본 대지진. 빵!
1: 아, 대지진이 있었다. 또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도
0: 지금
1: 같겠네.
0: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으나
1: 예.
0: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었을 야. 것이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의 대부분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리스본이 무너진 건 포르투갈이 무너진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0: 그래서 본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1: 네네네.
0: 포르투갈 대지진 때문에.
1: 네.
0: 리스본 대지진. 야, 그러면 복구할 돈 어디서 우리가 찾을까?
1: 브라질이죠, 뭐.
0: 브라질이죠.
1: 예. 금도 나와.
0: 금도 나와. 특히 그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했지, 그 금광.
1: 그래.
0: 너 거기서 금으로 만드는 수익의 5분의 1씩은 무조건 본국으로 다 보내.
1: 너무 센데.
0: 캐든 안 캐든 나오든 불경기든 아니든 보내.
1: 일종의 뭐 세금이네요. 예.
0: 그렇죠.
1: 예.
0: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건국의 역사와 비슷해요. 미국 건국도 무슨 뭐 인지세 등등등 세금으로 쓰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한 거예요. 그 제라이스에 있는 그
1: 사람들이.
0: 사람들이.
1: 네.
0: 근데 이게 미국과 브라질의 차이예요.
1: 왜요? 어떤 점이 다르죠?
0: 미국에서는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하면서 일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 네.
0: 근데 브라질은
1: 네.
0: 금광을 운영하고 있던 귀족들이
1: 네.
0: 이거 우리가 세금 내야 되냐?
1: 그러니까
0: 밑에 있던 그 일반 노동자들과 그 노예들은
1: 네.
0: 뭐 그 본국에 얼마 내던 내가 난 밤, 오늘 하루 밤이다 밥을
1: 그렇지, 주죠. 그렇지.
0: 큰 차이에요.
1: 네.
0: 그 제라이스에 있던 귀족들과 운영진들이 야 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우리 독립할까?
1: 독립을 꿈꾼다.
0: 마침 그 때가
1: 네.
0: 1776년 바로 윗동네에서 미국이 독립을 한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럼 좀 그 뭔가 자극이 됐겠네요. 동기부여가.
0: 야, 미국에 지금 저 미국 애들도 영국 애들도 지금 미국이란 나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야, 뭐 포르투갈 저거 그냥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미나스 제라이스 반란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1: 아, 반란을 일으켜요.
0: 아마 네. 1789년일 거예요.
1: 네.
0: 그 미국 건국년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1: 그러네, 그러네.
0: 그렇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1: 아, 민중들이 뒷받침이 안 됐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플러스 윗 대가 삐입들들도 분열이 돼요.
1: 윗머리분들이 분열이 됐어요. 또 그 와중에
0: 이거예요.
1: 네.
0: 이거 내가 이거 해봤자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내가 포르투갈 당국에게 내가 정보를 주고
1: 아.
0: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주동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빚 좀 탕감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얘기해요.
1: 거래를 하는구나.
0: 내 빚 탕감해 주시면요.
1: 네.
0: 주동자들 다 부를게요.
1: 네.
0: 불러버릴게요.
1: 네.
0: 그래서 배신자가 나와버려요.
1: 그럼 반란은 성공할 수 없죠.
0: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윗분들은 다 살아남아요.
1: 아, 그래요?
0: 그 포르투갈 당국이 너 그냥 벌금형 너 탁 그냥 뗐지 하고 넘어가요.
1: 예.
0: 근데 누군가 한 명은 총대를 메야 되잖아요.
1: 책임져야죠. 예.
0: 아.
1: 누굽니까?
0: 티라덴치스라고 하는 하급 장교가 있었어요.
1: 티라덴치스. 네.
0: 티라덴치스라고 해서 하급 장교.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지 책임지니까 너 일로 와봐. 약간 소위급이었거든요.
1: 예.
0: 너 참여했지? 네. 너 독립을 원하지? 네.
1: 뭐 이렇게 솔직해? 예, 예.
0: 너 왜 이렇게 솔직해? 네. 너 처형.
1: 뭐야 이게? 처형당해요?
0: 실제로 처형당한 다음에 사지가 다 절단돼 버려요.
1: 아.
0: 그리고 브라질 각국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0: 포르투갈 왕국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1: 예.
0: 왜 티라덴치스라고 하면 그 별명인데
1: 네.
0: 티라가 뽑다예요.
1: 네.
0: 덴치스가 덴탈 치아.
1: 치아.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치아를 뽑는 약간 무면허 치과 의사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군 장교였어요.
1: 네.
0: 근데 보통 그 본명보다는 네. 아, 그 별명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죠.
1: 이 사람이 반란 실패의 책임을
0: 다 뒤집어 쓴 네, 거예요.
1: 그렇죠. 본보기로. 예.
0: 그래서 이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 네.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독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0: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1: 유럽에서요.
0: 예, 예, 예.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 쓰여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포르투갈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1: 네.
0: 1807년에 나폴레옹이 브라질 리스본 네. 너들 뭐 포르토 와인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좀 따라봐. 이 상황에서
1: 네네.
0: 아 포르투갈 왕실은 끝까지 싸워야죠. 솔직히요.
1: 네.
0: 나폴레옹 군이 쳐들어왔으면
1: 네. 나라를 위해.
0: 나라를 위해서. 근데 당시에 여왕이 마리아 1세 여왕이지만
1: 네.
0: 약간 정신이 좀 아프셔가지고 아들이었던 주왕 6세가 섭정을 하던 때였어요.
1: 아, 네.
0: 싸울까 말까 하다가 튀자.
1: 어디로요?
0: 브라질로.
1: 식민지로. 왕이? 섭정하던 왕이. 주왕 6세가?
0: 아,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다.
1: 왕실이 다 식민지로 간다고?
0: 엄마! 짐 싸요. 캐리어에.
1: 이런 경우가 있나 역사에?
0: 거의 드물어요.
1: 와, 예.
0: 그냥 몽진 정도가 아니라 선조는 저 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1: 대서양군으로서 식민지로 왕실이
0: 옮겼어. 적어도 옮겼어. 선조는 압록강은 안 건넜어. 아니 그렇게 욕을 많이 먹네 선조도.
1: 선조도 강을 안 건넜는데 지금 바다를 건넜어요.
0: 바다를 건너가자.
1: 야, 그래서 이거 특이하네.
0: 브라질로 왕실 전체가 다 이사해 가요.
1: 예.
0: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버립니다.
1: 포르투갈 제국의 수도로.
0: 그래서 나라가 약간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본국이 돼버리고.
1: 본진 느낌이네.
0: 본진. 포르투갈이 약간 식민지가 된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1: 브라질은 위상이 높아졌겠네요.
0: 그때부터 브라질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브라질 실질적 포르투갈 왕국이 돼버립니다.
1: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0: 그렇죠.
1: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0: 근데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 어떤 문제가 있죠?
0: 왜냐하면 그 벌써 수백 년 동안
1: 네.
0: 이 브라질 안에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던 대농장을 운영하던 거기에 몇 대로 살고 있던 브라질계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1: 있었겠죠.
0: 귀족들이.
1: 예.
0: 박힌 돌이잖아요.
1: 박힌 돌이죠.
0: 굴러들어온 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왕가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귀족들도 다 따라갔겠죠.
1: 예, 예.
0: 너희들 왜 오셨습니까?
1: 네.
0: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그럼 내가 땅을 내드려야 됩니까? 니놈들한테. 야, 많이 컸다. 너 식민지 너 돈 좀 벌었다고 베는 거 없냐? 눈 꺼라.
1: 예.
0: 이제 이런
1: 떡만두 이러면서 막 험한 말로 가고 그죠?
0: 떡만두 국까지 나와야 돼요. 예.
1: 떡만두 험한 말로 가고.
0: 떡만두 국.
1: 예, 굉장히 격앙된 상황. 예.
0: 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오늘 이후에 머리에 떡만두 국밖에 예. 안 남는다.
1: 네네네.
0: 그래서
1: 어떻게 되나요? 그 농장주들이
0: 아 이렇게 저 그 주황 육세가
1: 네.
0: 이제 고민에 빠져요.
1: 네.
0: 그런 가운데
1: 네.
0: 그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거의 프랑스는 몰락을 해버려 나폴레옹은 몰락을 해요.
1: 네.
0: 그러면 포르투갈 왕가가 지금 브라질로 온 이유가 나폴레옹 때문에 온 거잖아요.
1: 도망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0: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1: 포르투갈로 가야죠.
0: 안 가요.
1: 아 여기가 너무 좋은가?
0: 야, 삼바 춤 괜찮은데? 삼바.
1: 네네.
0: 날씨도 좋고.
1: 예.
0: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 당시 이미 브라질 경제가 본국 포르투갈을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안 가지면 안 되겠냐?
1: 아니 그래도 가야지.
0: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의회가
1: 예.
0: 경고를 내립니다. 당장 안 오시면
1: 네.
0: 왕이 박탈해버리겠다고.
1: 예.
0: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법적인 정부는 왕은 여기 와 있지만 포르투갈에 있어요. 지금 의회라든지.
1: 네.
0: 빨리 안 돌아오시면 국왕 폐하. 왕이 취소해버리겠다고. 그래서
1: 네.
0: 주왕 6세는 눈물을 머금고 배편 마련하라고
1: 가기 싫었는데 예.
0: 그러면서 아들이 페드로라고 있거든요.
1: 페드로
0: 포르투갈 사람들 이름 중에 페드로가 굉장히 많아요.
1: 엄청 많죠. 축구 선수도 많고
0: 베드로잖아요.
1: 아 피터구나.
0: 피터요. 베드로요. 페드로.
1: 아들
0: 페드로한테 네가 그러면 여기 대신 관리를 하라고 떠나요.
1: 네.
0: 아빠 그럼 관리 잘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에요.
1: 네.

0: 이건 야사지만 아빠 주황 6세가 떠나기 전에 네. 페드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뭐라고요?
0: 혹시라도 누가 이 브라질을 장악하려고 하면 네가 대신 장악하라.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왕 되라.
1: 네가 여기에 왕이 되라. 여차하면.
0: 이건 나중에 이제 페드로가 이제 페드로 1세라는 황제가 되는데 예.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무슨 뭐 변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간 주황 6세는 다시 눈물을 머금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여기가 리스본인가.
1: 네네.
0: 아이고 예, 저, 내가 다시 돌아왔다가 돼요.
1: 페드로 1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0: 페드로 1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왕과 그러니까 브라질 왕 그러니까 초대 왕이 돼요.
1: 아, 예. 초대 왕이 돼요.
0: 이제 주황 6세 돌아갔습니다.
1: 예.
0: 돌아간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기태까지만 하더라도 주객이 전두된 상태였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브라질에 상당히 많은 권리도 줬고 식민지란 타이틀도 다 없애버렸어요.
1: 네.
0: 없애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본 같은 포르투갈 도시들과 동등한 도시.
1: 진짜 동등하네.
0: 동등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 국왕도 돌아왔겠다.
1: 아, 포르투갈 의회에서?
0: 네.
1: 오, 예.
0: 브라질 다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다 격하.
1: 야, 자기들 필요할 때는 막 도망가가지고 막 뛰어주더니.
0: 야, 계급장 때.
1: 다시 격화시키려고요.
0: 격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편집장님이 네. 브라질의 귀족과 기득권층이라면 네. 제가 계급장 떼겠습니다 할까요?
1: 아니요. 떡만두국. 떡만두국.
0: 떡만두국.
1: 떡만두국.
0: 떡만두국. 후추 빡빡 뿌려가지고 떡만두국.
1: 험한 소리 나오죠.
0: 그러니까.
1: 예.
0: 아, 진짜. 만두국! 여기에 귀족들이 페드로 그 왕자죠? 을 꼬드긴 겁니다. 이럴 바엔 독립하십시오.
1: 아, 브라질에 있던 귀족들이.
0: 귀족들이요.
1: 예.
0: 이럴 바엔 독립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1: 네.
0: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이 페드로 1세가 더 이상 포르투갈의 억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1: 네.
0: 1822년에 독립을 선언했다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 독립을 선언했다?
0: 더 이상 우리는 포르투갈의 네. 속국 식민지가 아니라 네. 독립제국이다. 야. 라고 하면서 1822년에
1: 큰 결심했네.
0: 브라질 제국을 선포하고 자기가 페드로 1세가 돼요.
1: 그 선포라는 게 이피랑가의 외침이라는
0: 이피랑가의 외침이라고 강가인데 이게 그 야사는 아니라 당시에 그 페드로 1세를 옆에 보좌했던 주치의의 공식 기록도 남아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야사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페드로 1세가 당신 페드로 그냥
1: 있죠? 페드로 예.
0: 뭘 잘못 먹어서 브라질에서 배탈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 갑자기요? 예, 예.
0: 그래서 네. 기록을 보면은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급한 용물을 여러 번 봤다.
1: 속이 안 좋아서.
0: 보통 그 워터리가 돼버리면 계속 서야 되죠 이걸요.
1: 아 서야죠 서야죠.
0: 워터면요.
1: 예, 그렇죠.
0: 스탑.
1: 그렇죠. 액체의 상태로 가면 곤란합니다.
0: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볼일을 봤다.
1: 근데 비포장도로면 곤란하죠 또.
0: 비포장도로면 이건.
1: 네. 1분에 한 번씩 서야 되죠.
0: 야 여벌에 어디 있냐.
1: 그렇죠.
0: 진짜
1: 이런 상황이었는데.
0: 이런 상황이요.
1: 예.
0: 그때 그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해요.
1: 본국에서
0: 이렇게 말을 타고 말도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버전인데 노세를 찼다는 얘기도 있고 노세 타면 더 심하죠.
1: 그럼요.
0: 나 좀 살살 좀 가자. 그때 본국에서 그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 그 타이밍에
0: 아빠도 들어왔는데 너 돌아오라고.
1: 아 지금 본국에서는 브라질 계속 격화시키려고 하니까. 네.
0: 너 거기서 뭐 하니 페드로. 또 다시 돌아오라고.
1: 딴 생각 품지 말고.
0: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때 페드로가
1: 예.
0: 독립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치면서 독립을 선언했다가 저 그림인데 외치잖아요.
1: 예. 아 괜찮죠.
0: 근데 네. 야사가 아니라
1: 예.
0: 주치의의 기록에 따르면
1: 예.
0: 아야 배야! 독립 아니면 죽음 죽음을 달라.
1: 아 마침 타이밍이
0: 딱 그 타이밍이었다.
1: 이제 급동 그 타이밍에 사람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장 실리거든요.
0: 이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리면 죽여.
1: 너무 절박하게 들리는 거야.
0: 들리죠.
1: 아 이피랑가의 외침입니까 그게?
0: 예, 그런 이 이피랑가의 외침인데 그런 뭐
1: 주치의
0: 기록이 깊이 남아 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822년 9월 7일이

0: 브라질 독립의 날이라고 합니다.
1: 바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본국이랑요. 예, 예, 예. 이게 참 비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잖아요.
0: 어, 그러네.
1: 아버지는 주황 6세 포르투갈에 있고 예, 예, 예. 아들이 지금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예. 아버지 말렸다고 해요. 주황 6세는.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된다. 근데 의회가 네. 의회가 왕 가만 계시라고 우린 포르투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 주도로 그리고 브라질에 이미 주둔하고 있던 포르투갈 정부군도 있을 거잖아요.
0: 예.
1: 이들의 주도에 인해 가지고 독립을 억압을 했다. 탄압을 했다가 팩트예요.
0: 아,
1: 아빠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만.
0: 아빠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겠죠.
1: 않죠.
0: 예.
1: 그렇지만 뭐 일단 경제력으로는 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승으로 끝나요.
0: 아.
1: 그리고 공식적으로 포르투갈도 독립을 인정을 해줍니다.
0: 예.
1: 그리고 지구상에는 독립국가인 브라질 제국이 탄생하고 아. 아까 급동이 왔던 네, 페드로는 페드로 1세가
0: 돼서
1: 황제로 즉위를 해요.
0: 초대 황제가 됐다. 아.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던 그 본국의 왕자가 독립국의 황제가 된 상황입니다.
1: 미국과는 결이 다르죠. 미국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0: 네.
1: 그 이른바 바텀 업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0: 네. 아래로부터의.
1: 그런데 포르투갈은 업 다운으로 그대로 왕국을 갖고 온 거예요.
0: 그게 큰 차이네요.
1: 그게 큰 차이죠.
0: 예.
1: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0: 노예제 폐지하나요, 그러면?
1: 그게 이제 페드로 1세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0: 예.
1: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슬레이브로 우리가 굴리냐. 노예제를 폐지하자가 그 지론이었는데
0: 아.
1: 몇백 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던 그 기득권층이 뭐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럴 때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해요.
0: 예. 어떤
1: 주황 6세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0: 아, 포르투갈의 왕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1: 돌아가죠.
0: 예.
1: 그리고 포르투갈 그 정부가 네. 또 편지를 보내요.
0: 네.
1: 돌아오셔서 왕하시라고.
0: 아, 페드로 1세가 이어야 되는구나.
1: 아들이니까
0: 아.
1: 오셔서 페드로 4세 하시라고.
0: 페드로 4세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황제 하지 말고 포르투갈 왕 이으세요.
1: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가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페드로 4세 포르투갈 왕 되시라고.
0: 야, 이거 좀 선택하기 어렵겠는데요.
1: 어떡하실래요?
0: 저요?
1: 지금 초이스가 두 개예요 지금.
0: 왜냐면 본인의 피는 어쨌든 포르투갈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브라질에서 나고 자랐지만.
1: 그래서 양쪽에서 빨리 닥달을 해요.
0: 네.
1: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0: 네.
1: 두 개 다 하면 안 되냐. 뭘 하나 선택하시라고.
0: 야, 어떻게 합니까?
1: 브라질이냐 아니면
0: 포르투갈이냐. 1세냐 4세냐.
1: 1세냐 4세냐.
0: 예.
1: 선택을 하라고 해요.
0: 예.
1: 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브라질을 선택하겠다.
0: 아, 그래요?
1: 단.
0: 예.
1: 자기 딸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0: 네.
1: 나이가 7살인가 밖에 안 돼요.
0: 네.
1: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하겠다. 꼼수죠.
0: 그 둘 다 하겠단. 둘 다 놓지 못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아, 딸을 포르투갈로 보냈어요. 여왕으로.
1: 7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꽃밭에는 꽃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건데.
0: 예, 예, 예.
1: 아빠, 그럼 내가 여왕이야? 어. 단.
0: 네.
1: 내가 지금 이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섭정을 하겠다.
0: 본인이요?
1: 네.
0: 브라질에서?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1: 그런 얘기를 해요.
0: 원격 섭정을 하겠다?
1: 리모컨으로.
0: 예, 예, 예.
1: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0: 누구요?
1: 미겔.
0: 미겔 누구야? 미겔.
1: 페드로 1세의 친동생, 남동생이었어요.
0: 아, 포르투갈에 있어요?
1: 포르투갈로 건너갔어요. 지금.
0: 남동생이
1: 우리 형도 네. 우리 내 조카도 인정할 수가 없다.
0: 네.
1: 저건 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브라질 제고
0: 아...
1: 나는 포르투갈의 정통 왕자로서 내가 정통 왕위를 계승하겠다. 미겔 1세로 즉위를 해버려요.
0: 즉위를 해버려요?
1: 포르투갈에서.
0: 약간 왕위를 찬탈한 느낌이네.
1: 찬탈했죠. 야, 어떻게 보면 단종이다.
0: 약간 그런 느낌.
1: 조카의 그 네. 소름 끼쳐 진짜.
0: 포르투갈 세조.
1: 세조요? 수양대군요.
0: 예예.
1: 그걸 보고 있던 그
0: 페드로 1세가
1: 네. 너 딱 기다려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동생과 전쟁을 벌여요.
0: 포르투갈 가서
1: 이게 이른바 페드로 형제의 난이에요. 이게.
0: 형제의 난이네 진짜로. 예.
1: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 동생이 집니다.
0: 아 저요.
1: 동생이 지고
0: 예.
1: 페드로 1세 형이 이긴 다음에 딸 마리아에게 너 똑바로 해 여왕 자리에 앉혀버려요.
0: 그 자기 다시 돌아와서 황제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아, 돌아오잖아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너무 정력을 많이 썼는지 몇 달 안에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0: 아, 페드로 1세가 죽어요.
1: 페드로 1세가 죽어요.
0: 그럼 브라질은 이제 어떡하나? 예.
1: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떠나기 직

0: 직전에 네. 떠나기 직전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1: 페드로 1세의 아들이 5살짜리 것도 있었어요.
0: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주인공이 인제 나와?
1: 오늘 주인공이 따로 있었어? 몰랐네.
0: 아, 주인공 인제 나오는구나.
1: 예, 예, 예. 네.
0: 나중에 페드로 2세.
1: 페드로 2세.
0: 굉장히 아. 오래 이제 그 왕, 황제를 하신 분이에요.
1: 아.
0: 5살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어린 왕에게 너 왕해 하고 왕위 자리를 물려준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1: 아.
0: 너 왕하고 나 왕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동생 저 반역자한테 처단하겠다.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페드로 1세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아들은 브라질의 황제,
1: 네.
0: 딸은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안친
1: 그렇게 되네.
0: 아버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페드로 1세는 죽기 직전에도 나의 마지막 소망은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라고 밝힐 정도로 평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0: 예. 자 일단 그러면 브라질 포르투갈 역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1: 네.
0: 브라질은 10대도 안 된 어린
1: 5살
0: 코흘리게 페드로 2세가 지위를 했잖아요.
1: 아, 통치하기 쉽지 않겠죠.
0: 그래서 네. 떠나기 전에 배 타고 페드로 2세가 섭정 시스템 만들어요. 아 이거 또 수양대군이랑 똑같네 단종이랑
1: 누가
0: 5명 대신에 임명하고 김종서 겨울비
1: 아니 누구한테 맡겨요?
0: 네
1: 누구한테 맡겨 섭정?
0: 아 그걸 의회에서 5명 대신이랑 똑같아요.
1: 아
0: 원로들이 돌아가면서
1: 아, 대신들이.
0: 대신 그 카운셀을 해달라라고 하면 써놨는데
1: 네.
0: 이게 솔직히 의회에서 그 원로가 이 섭정을 하면은 네. 싸우게 돼요 이게요.
1: 싸우죠. 게다가 차기 이제 황제는 너무 어리고 페드로 1세도 이미 돌아가셨고
0: 그렇죠. 그리고 또 브라질은 네.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의회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또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1: 그렇겠죠. 예.
0: 그래서 이 섭정 시대라고 하는데 브라질에요.
1: 네.
0: 정말로 개판 5분 전이 돼버려요.
1: 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0: 당시 브라질 헌법에서는 18세가 넘어야지 황제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1: 그럼 아직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0: 이거를 견디다 못한 브라질 정치권에서
1: 네.
0: 법 바꿉시다.
1: 아, 좀 낮추자.
0: 14세로 낮춥시다.
1: 아, 예.
0: 연령을 낮춘 다음에 네. 빨리 권력을 저 어린 황제에게 넘겨줍시다.
1: 아, 그 어린 그 페드로 2세가 되는 그 친구는 좀 영리했나요?
0: 굉장히 영리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그래서 14살 때 그 예. 1840년이거든요.
1: 네.
0: 이때 진짜 본격적으로 페드로 2세로 즉위를 해요. 1840년 정말로 의미 있는 해죠.
1: 예, 1840년.
0: 뭐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편 전쟁이 발생한 해고.
1: 아, 그렇구나.
0: 지구 또 저쪽 반대편에서는 페드로 2세가 즉위를 해요.
1: 그러네요. 예.
0: 수많은 기득권층이
1: 네.
0: 아이 어린 왕 황제님 14살밖에 안 되시죠. 중2병 걸려서나 봐.
1: 만만하게 받겠죠.
0: 만만하게 받죠. 내가 만만하니 그런 어린 왕이 아니었어요.
1: 그럼요.
0: 저를 만만하게 보셨죠 아저씨들? 한번 나한테 밟혀봐. 진짜로 반란을 다 진압을 해버려요.
1: 14살짜리가?
0: 14살짜리가.
1: 야 대단한데요.
0: 그리고 이제 20세 딱 된 네. 순간부터
1: 예.
0: 그때부터 모든 국정을 안정화시켜버려요.
1: 와.
0: 이제부터 난 성인이 됐기 때문에
1: 네.
0: 난 브라질의 진짜 황제로서 국가를 난 잘 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이제 성공시킨 산업혁명,
1: 네.
0: 철도, 전신 이런 인프라들을 다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브라질을 남미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 근대화에도 힘쓰고 또 커피 생산을 장려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국으로 만들었죠.
0: 그렇죠. 브라질 하면 또 커피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뭐 사탕수수, 커피 등등등을 대량 생산해서 경제를 안정시켜요.
1: 네.
0: 이 페드로 2세도 목적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노예제 폐지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과 브라질의 차이예요.
1: 왜요? 왜요?
0: 미국은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경제가 달랐거든요. 북부는 공업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노예가 필요 없어요. 남부는 목화 농장에서 누가 목화를 따냐. 브라질은 전체가 다 농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남북이 없어요 이게요.
1: 예.
0: 그러면 농사 망치란 얘긴데요, 황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1: 아,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기득권층은 노예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0: 절대 포기할 수가 예. 없는데 페드로 2세는 계속 노예제를 폐지하자 폐지 아직까지 폐지는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법까지 통과시키냐면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유인으로 만들자. 그럼 노예 대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1: 아버지도 아들도 되게 깨어 있네요.
0: 그렇죠.
1: 예. 예.
0: 특히 페드로 2세가 네. 굉장히 깨어있는 황제였어요.
1: 예.
0: 근데 참 세월이 흐를수록
1: 힘에 붙이나?
0: 힘에 붙여요. 기득권층과 이 페드로 2세의 기싸움이 계속되다가
1: 네.
0: 1888년에
1: 네.
0: 꽤 오래 황제를 하셨죠. 지친 거예요 자기도. 페드로 2세가.
1: 네.
0: 그래서 아들도 있었는데 두 명이 이제 그 정치 권력 싸움 그 과정에서 죽어요.
1: 네.
0: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상이. 아이고, 내 아들 진짜 이거.

0: 딸이 있었거든요.
1: 딸이 있어요. 네.
0: 아빠는 좀 빠질 테니까 딸 네가 대신 통치하라.
1: 아, 왜냐면 이분이 58년 통치했대요.
0: 엄청난 거죠.
1: 오래한 거예요, 진짜.
0: 58년이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태어났을 때 황제고 죽을 때도 네. 황제예요.
1: 기득권층이랑 대립하면서 58년을 한 거예요. 예.
0: 딸이 이제 이름이 이자 배우거든요.
1: 이자 배우.
0: 다른 사람 배우가 아니라 이자를 배우로 시켜라. 이자 배우.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이자 배우 네가 네. 아빠 대신 약간 섭정 비슷하게 알겠어요 아빠.
1: 네.
0: 섭정 하자마자 이자 배우라는 이 딸이요.
1: 네.
0: 황태 려정.
1: 네.
0: 노예 금지법을 통과시켜버려. 빵.
1: 노예 금지법을 통과해. 와. 예.
0: 그냥 법으로 밀어붙여 빵.
1: 와, 일명 황금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0: 이게 1888년이에요.
1: 와, 예, 예.
0: 브라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1: 예. 가만 있습니까? 그럼 기득권층이?
0: 아이고. 네. 한판 A급 매치 해보겠다 이겁니까? 황태녀님. 예. 이자 배우? 그래 배우 하십시오. 헐리우드 가셔가지고.
1: 예, 예, 예.
0: 아버지는 야.
1: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0: 군부와 기득권 농장주가 손을 잡아버려요.
1: 어, 그래요?
0: 이거 군부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나라 저렇게 나라가 저렇게 놔두면 이제 나라가
1: 망해로 갑니다. 예.
0: 저 나라 망해요. 근간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부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라고 하면서 기득권층과 군부가 손을 잡아서
1: 예.
0: 바로 다음해인 1889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브라질에?
0: 네. 첫 번째 군부 쿠데타예요.
1: 예.
0: 그리고 아무도 브라질 국민들은 쿠데타가 일어난지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0: 너무나 조용한 쿠데타였대요.
1: 아.
0: 황궁으로 쳐들어 들어가요. 군부가요.
1: 예, 예.
0: 그랬더니 준비라고 있었대요. 황제가 페드로 2세가.
1: 무슨 준비요?
0: 나갈 준비요.
1: 포르투갈로 나갈 준비?
0: 그냥 이 나라를 뜰 준비.
1: 어어.
0: 왔나? 가져가게. 내 권력.
1: 아, 그랬대요. 페드로 2세가?
0: 그러니까 페드로 2세의 그 말은 아닌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1: 네.
0: 너무 60년 가까이 기득권과 싸우다 보니까
1: 많이 지쳤네.
0: 지쳤대요.
1: 다 내려놨구나.
0: 다 내렸어.
1: 아.
0: 그래. 결국에 니들이 위너 해라.
1: 아.
0: 해서 약간 뭐 교전도 이렇게 있을 법도 한데
1: 그냥 피 보지 말자 이거구나.
0: 아, 그렇죠. 다 나는 귀찮다. 다 내려놨어.
1: 어.
0: 들어왔냐? 그래, 나 나갈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1: 알았어. 그래서
0: 그래. 당시 황궁 주변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1: 야, 조용한 쿠데타.
0: 나 갈 테니까 네. 가져가십시오. 해서 방 빼고 페드로 2세의 가족이 이제 그 유럽으로 망명하는 배도 군부가 태워주고 잘 가시라고.
1: 야,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유럽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 아니요. 브라질 제국이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0: 맞습니다.
1: 1889년에
0: 이제 브라질 제국이 무너지고
1: 예.
0: 뭐 이 군부 쿠데타를 성공한 이들이
1: 예.
0: 공화국을 만들긴
1: 공화국이
0: 만들지만
1: 공화국이 된 거예요.
0: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1: 그렇겠죠. 예.
0: 타이틀. 그 주도했던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1: 네.
0: 하지만 군부가 실권을 잡고 진짜 뒤에 권력은 그 이 농장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약간 뭐 과두 정치라고나 할까?
1: 아.
0: 여러 군벌들과 지주들의 연합 정권이 돼요.
1: 예.
0: 이러면서 브라질이 이제 이른바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약간 격동의 현대사 직전에 온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또 1937년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이죠. 한 번도 친위 쿠데타가 더 발생을 해요. 그리고 쭉 군부 독재가 이어져요.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빈부격차가 심한 브라질이 그때 탄생을 합니다.
1: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씁쓸한 게 브라질의 독립을 이끈 그 아버지 페드로 1세도 그렇고 노예제를 뭐 사실상 폐지시키고 국가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아들 페드로 2세도 그렇고 되게 쓸쓸하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주겠네요.
0: 엄청
1: 사람은.
0: 인정을 하죠. 아. 특히 페드로 1세와 페드로 2세는 특히 페드로 1세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어쨌거나 브라질을 독립을 이끄는 그런
1: 군주였잖습니까. 영웅이죠, 영웅. 예.
0: 영웅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번 브라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1: 시류랑 마지막에 부랴부랴 시류랑 얽네요.
0: 아 원래 시작이 그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아 여담으로 이거 브라질 국기 있죠.
1: 예.
0: 이 브라질 국기가
1: 네.
0: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현재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요 녹색 바탕은 브라질의 자연 아마존 밀림 등등. 네. 여기 노란색은 브라질의 금광 같은 천연 자원.
1: 자원. 예.
0: 요 안에 있는 지구는 27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 미국이랑 똑같아요. 지금 브라질의 그 주들.
1: 아.

0: 을뜻한다고 하는데 요게요 야사가 아니라 진짜로 1970년대에 네. 요 지구 아, 천체 있죠.
1: 네.
0: 이걸 축구공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요거요.
1: 아 진짜로?
0: 아 왜냐면 1970년 이전에 브라질이 그때 아, 월드컵 3연승을 했어요.
1: 3연패?
0: 3연 예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당시 그 FIFA 규정이 뭐였냐면 예, 예, 예. 세 번 우승을 하면 월드컵을 가져갈 수 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줄리메 컵이라고
1: 당시에. 맞아, 맞아. 예.
0: 줄메 컵을 가져왔어요.
1: 예, 예, 예.
0: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 아, 연구소장 하니까 이제.
0: 그래서 그 당시 브라질 의회가 뭘 추진했냐면 예. 요코 천체를 축구공으로 바꾸자고.
1: 그것도 아, 좀 독특하긴 할 것 같아요.
0: 아, 실제로 이게 그 법안에 상정됐었는데 예. 통과는 안 됐다고 해요.
1: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0: 그만큼 예. 축구의 진심인 나라가 브라질이다.
1: 네. 그래서 브라질 대선이 중요한 거예요.
0: 아, 왜냐면, 그, 리오네 자데리도 그렇고, 상파울로도 그렇고,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브라질의 수도가 리오데 자네이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브라질리아인가?
0: 브라질리아, 어, 역시. 그 브라질리아예요.
1: 어.
0: 그,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브라질 도시를 보면 빈민촌엔요, 네. 아예 경찰도 못 들어갈 정도로 마피아와 갱단들이 그 지배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요.
1: 큰 나라죠.
0: 예. 이런 그 국가의 모순이 시작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1: 그렇지.
0: 1889년에 군부 쿠데타부터 시작을 했다.
1: 아, 그러네요.
0: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언제 또 기회 봐서 브라질 현대사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0: 준비한 거 반도 안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네 이거.
1: 아, 네.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0: 이게 축구공이 돼버려 축구공이에요.
1: 브라질의 탄생과 나라의 기틀을 만든 두 황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새로운 주제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CBS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0: 비타 마누카꿀.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랑받으면 살아나요. 행신교회 우성균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고요. 또 나는 왜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딱 그렇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네. 행신교회 우성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네.
3: 어우,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신데.
1: 목사님, 이렇게 뵈서는 네. 나이를 갸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군데군데 흰머리도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를 전혀 맞출 수가 없습니다.
4: 43입니다.
1: 아, 젊으시군요. 아, 젊으시네요. 네. 네. 네. 네. 아, 굉장히 멋쟁이 목사님이신데. 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신 모습을 네. 보고 아버님께서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4: 목사 안수식 때. 네. 네. 저 목사 안수식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예. 목사 안수를 받은 건지, 뭐, 어떻게 네. 한 건지, 성령이 오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저는 못 뵀는데, 예. 또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악수하시는데, 또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고 계속 우시더라고. 예. 아마 제가 방황하고, 길었던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타셨던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4: 속이 새까맣게 타시고 처음에는 이제 미술을 한다고 예. 했었는데 미술을 한다고 하던 녀석이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예. 신학을 보냈는데 뭐 16년 동안 방황하고 예.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이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회한의 눈물이 아마 두 번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공을 네. 미술을 하셨나요?
4: 아, 전공을 미술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미술을 하려고 예. 이제 미대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3: 예. 어쩐지 미적 감각이 느껴지죠. 아,
2: 예, 예. 색 조합이 엄청 예뻐요. 예, 예.
4: 아니, 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입진 않는데 네. 아무튼 네, 네. 뭐 방송 나간다고 예,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미대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어떤 한 만남 때문에 네. 그 이제 미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좀 틀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1: 뭐 이성 친구인가요?
3: 연애를 시작하시고
4: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1: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명이 확 바뀌거든요.
4: 저는 뭐 본 적도 없는 분이었고 처음 네. 그때만 잠깐 뵌 분이었는데 누숙인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1: 길에서
4: 좀 예 길에서 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좀 바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어떤 분을 어디서 만나셨길래요?
4: 제가 이제 고2 때 가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예. 당시에는 부흥회가 한 3박 4일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아침, 저녁 하니까 11번이잖아요.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부흥회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네. 집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아서 네. 가고 있었는데 한쪽에 이렇게 공사장이 있거든요. 예. 공사장에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 한 분이 앉아 계신데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세요. 예. 한 아저씨가. 근데 머리가 이렇게 엄청 길고 예.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렇죠. 얼굴도 아주 그냥 씻은 지

0: 얼만큼 됐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남루한 행색인데 휠체어 뒤에 또 휠체어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거기 예. 짐이 가득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방랑하시는 예, 분이신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노숙인.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자마자 일단 들었던 감정은 예. 무섭다. 네, 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애둘러 가려고 하다가 직진해서 갔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한테 가라.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프레시를 저한테 프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압박을.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그러고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네. 그분하고 마주쳐서 지나가는 찰나에 제 다리가 풀려서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마음에 이제 그게 갈등이었나 봐요. 예. 풀썩 주저앉으니까 그 아저씨도 저를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1: 그 아저씨도 깜짝이야. 예.
0: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예. 왜 이제 나한테 왜 오냐 약간 예, 이런.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저쪽 교회를 다니는데 네. 집에 가는 길에 아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왔다. 네. 무슨 할 말이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했더니 네. 얘기를 좀 하라고 예.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한 20분 30분 정도.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복음, 네. 성경,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날 들었던 붕회 때 들은 설교, 막 개발세발 한 20, 30분 정도를 혼자 떠들었어요. 아, 그분한테. 예. 쭉 떠들고 이렇게 전하니까 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예. 자네 눈빛을 보니까 자네는 목사가 돼야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놀란 게 그때 제가 고2 때 사실은 미술을 계속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예. 주변 분들이 너는 예. 그 신학을 해야 된다 목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권유를 하셨었어요. 예. 저는 인사치레로 아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분이 자네 목사가 돼야 되지만 하니까 네. 마음에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이 아저씨 많이 힘들게
0: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예.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분이 자네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30명 알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을 여기 공사파이니까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자네가 여기 천막을 치고 여기서 지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설교를 해라.
2: 야 도전이다.
0: 도전인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3: 고등학생인데.
0: 고등학생이고 여린 마음에 거기도 겨우 갔는데 아저씨한테 그렇죠.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너무 놀래서 제가 네. 저는 고등학생이고 네. 미술 전공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럼 아저씨 지금 제가 부흥의 기간인데 4일째 마지막 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하고 다르게 말이 나왔지 싶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흥회를 계속 진행을 하는 와중에 예. 오며 가며 아저씨가 계속 계시니까 집에 있는 빵도 갖다 드리고 이제 겨울을 맞으셔야 되니까 네. 아버지 안 입는 옷도 좀 이렇게 빼다가 갖다 드리고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먹을 것도 좀 챙겨달라고 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네네. 아저씨하고 친해져서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2: 쫄려.
0: 어떡하지?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하지? 이렇게 하는데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네. 꾀가 아저씨를 부흥에 데리고 가자. 이분을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되니까 그럼 나는 피할 수 있겠다.
1: 그렇죠.
0: 그래갖고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든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 3층이고 이제 1층까지 모시고 갔어요. 휠체어를 끌고 턱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상가에 보면 이렇게 휠체어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턱을 제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낑낑대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저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올라가는 거를 끙끙대고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제 손을 가만히 이렇게 잡으시면서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쓰지 말라고 나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자고 했더니 내가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약간 비수처럼 꽂히면서 맞는 말이면서도 설득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싶은데 실갱이를 하다가 10분 동안 제가 제 설득이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자기는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시고 저는 마지막 집회를 갔어요. 예. 아. 말씀이 안 들어.

예.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네.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할게요. 목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근데 제가 왜 이 마음이 들었냐면 아저씨한테 복음을

0: 마음들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로 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분이 30명 무리들 데리고 오면 천 막 치고 오.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오. 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질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막 멋있다. 눈물이 나고 나도 이제 이 길을 가나 보다 하고 막, 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다가 이제 아저씨한테
1: 찾아갔습니다. 네, 소식을 아저씨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0: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하고서 딱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예 뭐 흔적이 없어요. 네. 네. 동네를 막 뛰어다녔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나 아니면 어디 가고 계시나 그런 생각 때문에 다 돌아봤는데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1: 신기한
0: 삐삐 번호도 드리고 또 전화번호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몇 달간 기다렸어요. 네. 전화가 오면 천막에서 개척을 해야지. 근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아저씨를 통해서 저는 뭐 그분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저한테 오셨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경험 때문에 아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 그 중간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0: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고2 가을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려고 키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3: 키요?
0: 교회 키.
3: 그러니까 열어야 다
0: 새벽에 열어야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2: 안 가면 안 되는.
0: 4시에 일어나야 돼요.
1: 알바네 알바. 네. 새벽 알바.
0: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가서 문 따서 다 음악 켜고 하면 이제 성도들이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다 끝나고 사람들 가면 그럼 저는 이제 학교로 가서 새벽에 좀 공부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3: 학교 엄청 졸릴 텐데.
0: 예, 한 10시, 11시면 자야 됩니다.
3: 그래서 아니, 학교 중간에도 졸리잖아요. 도시락 먹고 나면 이거 바로 졸릴 텐데.
0: 근데 이상하게요. 예. 그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울고 성경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홀리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3: 그래요. 제가.
0: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망설이다가 방문을 한 거예요. 문 밖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분이 약간 또 무장해제시키는 의사가
3: 그렇죠. 잘하시죠. 잘하시죠.
0: 사람을 완전히 다 이렇게 풀어 헤쳐놓으세요. 저는 또 거기서 해체가 돼서 제 어떤 인생의 시간들, 과거, 실패담을 목사님께 쭉 들려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잘 살았다. 괜찮아. 너 지금 그 시간 동안에 분투한 거 주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펑펑 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제가 많이 웃고 웃기니까 목사님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거든요. 웃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망가졌던 마음이나 이 소명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3: 굉장히 그 유머감과 또 뛰어나시죠. 김관성 목사님 실제 웃기죠.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김관성 목사님
0: 일단 목사님이신데도 저한테 어떤 신앙적인 훈수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뭐 약간 너무 상투적인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고난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니야. 야,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
3: 그래 이게 조금 와닿지 않아요. 이게 와닿아.
0: 하나님은 우리랑 안 맞아. 우리한테 관심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0: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3: 맞아요.
0: 착 풀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위로를 많이 느끼는 거죠. 목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느끼고 마음이 참 따뜻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이렇게 함께 목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대부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을 좀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겠네요.
0: 네, 저에게 이제 성도 두 분이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한 청년이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청년이에요. 개척 때부터 있었던 청년인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항공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관제사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타지에 있으니까 이제 뒷바라지를 했죠. 네.

0: 반찬도 갖다 주고 밥도 사 먹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녀석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걸 계속 응원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예. 코로나가 오니까 더 이 취업 자리가 그렇죠. 생기지가 않고 예.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친구가 한 8년을 그냥 돌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살긴 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예. 일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저희가 케어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예. 하루는 이제 마지막 면접이라는 거예요. 이 면접이 떨어지면 집에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네. 부모님이. 그래서 아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예.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안경을 하나 해주고 예. 그다음에 성도들이 데리고 가서 미용실 예약을 해서 머리를 해주고 예. 스타일링을 해주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면접에 갔다 왔거든요. 네. 붙은 거예요. 아~
1: 외모 때문이었구만?
0: 아니 그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판에 이제 몰려서 8년의 그 시간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취업이 된 겁니다. 아, 예. 광주공항에 취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면접에서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전화 막 울먹울먹거려요. 한동안 예. 말을 못하면서 목사님 8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고맙다고 예. 자기가 뭔데 예. 이렇게 사랑해 주셨냐고 예. 그러면서 취업하면 저는 교회를 충성을 다해서 네. 뭐 섬기고 뭐 십일조를 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 너무 행복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민아 뭐 교회 섬기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 너 같은 놈 하나 있을 거야. 교회에 너 같은 놈 하나 있으면 그 놈 하나 붙들고 살려.
2: 예, 그렇죠, 그렇죠.
0: 너처럼 그렇게 살리면 돼. 끝까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울면서 목사님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설교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현장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죠. 예. 이 녀석도 저기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 설교 받은 사례비 그냥 예. 주고 왔죠.
2: 아, 또 이렇게 해줬어.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 청년이 하나가 생각이 나고 하나는 한 분은 저희 교회 그니까 이제 독거 어르신들 봉사를 해요. 예.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반찬을 싸들고 가서 봉사하고 또 그분들 말동무 해드리고 네. 섬김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5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4년 전쯤인가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네.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예. 저희가 섬기는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녀들이 다 외국으로 가고 네. 연락이 잘 안 되고 혼자서 외롭게 계시다 보니까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내가 더 살아봐야 뭐 하나 이 세상 그냥 하직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던 분인데 교회를 오신 거예요. 교회를 오셔서 그때 김광석 목사님하고 제가 아들하고 손자처럼 네. 모셨어요. 예. 찾아가고 그다음 명절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저희는 집에 가지 않고 일단 권사님을 집으로 모셔요. 저희 집에 음식을 해서 권사님을 예. 모셔서 음식을 해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하면 권사님이 항상 우시면서 그래요. 나는 여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 목사님 만나갖고 살았다고 예. 그리고 나는 우리 행신교회 와갖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 저희 교회 이 권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성도들이 이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네. 막 이렇게 애틋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 어르신들 섬기려고. 예. 그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돕고 어르신들을 돕고 봉사한 게 아니라 예.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애틋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가 권사님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복덩이다. 예.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네. 참 김관서 목사님께 좋은 거 많이 배우셨겠어요.
0: 예, 그렇죠? 많이 배웠죠.
2: 지난해인가요? 김관서 목사님 이제 그 이렇게 행신교회 잘 개척하셨는데 네. 안정적인 교회를 뒤로 하고 네. 땡크 목사 황민기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울산 내려가셔서 왜 개척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신교회 다음 목사님이 되신 거죠?
0: 예, 제가 정빈이 됐습니다.
2: 어때요? 좀 그 큰 뭐랄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아,
0: 굉장히 처음에는 네. 놀랬고 예, 예. 이제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1: 예, 예.
0: 가장 솔직하게 네. 마음속에 있었던 부담은 네. 이제 스타 목사님이시니까
1: 예, 예, 그렇죠.
0: 셀럽이잖아요. 예, 예. 이분이 빠지면 예. 교회가
2: 확 신도가
0: 키울지 않을까
1: 예, 예, 예.
0: 이런 이제 염려를 하고
1: 예, 예.
0: 그러면 제 안에 저는 실패해도 되고
1: 예, 예.
0: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인생인데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
1: 예, 예, 예.
0: 이제 처자식 딸린 전사님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나 저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1: 예.
0: 저 이분들 사례비 드릴 수 있을 정도만 유지시켜 주세요.
1: 네.
0: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1: 네.
0: 교회가 뭔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봉사를 시키고 헌신을 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1: 예.
0: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1: 예.
0: 제가 한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이 청년이 저한테 금요철야 때인가 한번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1: 예.
0: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1: 예.
0: 누굴 사랑하겠어요.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했냐면 예진아 너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라.
1: 예.
0: 교회 와서 네 역할은 사랑받는 거야.
1: 예.
0: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그러면 돼.
1: 예.
0: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1: 예.
0: 그러면서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친구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랑받으면 살아나요.
1: 예.
0: 사랑을 받으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1: 예.
0: 교회의 성도들을 봉사시키고 헌신시켜서 막 일을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지 않고 교회 왔을 때 쉬고
1: 예.
0: 교회 왔을 때 안식을 얻고
1: 예.
0: 교회 왔을 때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목사님 보고 싶어서 또 교회 가고 집에 오면 언제 주일 돌아오나 아,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교회에 생명이 있거든요.
1: 예.
0: 교회가 살아나요.
1: 예.
0: 그래서 아 교회 본질은 뭐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사랑이구나.
1: 예.
0: 오늘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정말 있을까 싶을
1: 예.
0: 만큼 저도 그렇게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볼 힘을 내고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신앙의 본질인데
1: 네.
0: 저의 어떤 이 실패의 시간들이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다가왔냐면 아까 제가 자존심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도 안 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자존심을 꺾으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하고 뭐 화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그건 아니지만
1: 네.
0: 나 이 좋은 거 포기하고 나 신학교 갔어. 나 세상에 나가지 않고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됐어. 이런 식의 생각이 제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1: 네, 네.
0: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인가요? 그 몸에 가시 때문에 간질이 있어서
1: 예,
0: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1: 예,
0: 기도했을 때 세 번째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1: 예,
0: 그래놓고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약한데 왜 능력이지? 약한 게 왜 능력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아 실패가 능력이구나.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능력이구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종료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제 안에 대장이 생겼죠.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앞으로도 또 실패할 수 있어.
1: 네.
0: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고 내 실패나 성공과 상관없이
1: 네.
0: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은 훨씬 영광스러운 거야. 이걸 내 모든 실패를 다 덮을 만한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네. 막 생각이 들면서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뭘 섬기고 나누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이 되게 내가 뭘 해야지

0: 네. 내가 뭘 하고 드러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고 네. 생각했었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뭔가 사랑을 받고 네.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조차도 네. 내가 누리면서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네. 들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네. 그걸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1: 네. 이정수 형제.
2: 전 이 바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김광석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야겠어요.
1: 어이, 네. 새롭게 해서 영상부터 보세요.
2: 그러니까요. 예, 예. 네,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예. 또 다른 또 조각을 거기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네. 오늘 좋은 말씀 전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목사님 그 신학교 몇 년 다니셨어요?
3: 8년 정도는 신학교 다니고
1: 제가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신학을 뭐 4년 혹은 8년을 하셨는데 진정한 신학을 16년 동안 실패라는 신학원을 네. 직접 공부하신 네. 것 같아요. 저는 네, 앞으로 모든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으로 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사회전선에 나가서 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패 없이 어떻게 실패한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우리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네. 수 있겠어요? 저는 수많은 이별을 하면서 사랑노를 쓰게 됐고 네. 수많은 저도 실패를 통해서 네. 음악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네. 그것 없이 어떻게 무엇을 쓸 수 있고 설교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저 그것이 지금의 목사님의 말씀을 힘이 있게 만들고 네. 지금 더 낮은 자를 찾아가서 네. 그들과 떡을 나누고 네.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내 것을 보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신 것 같아요.
3: 아, 네. 맞습니다.
1: 김광석 목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훌륭한 마라톤의 어떤 그 이어달리기에 이 바통을 너무 포장 잘 된 너무나 예쁜 바통을 이렇게 주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 바통을 잘 다치지 않게 더 큰 예쁘고 좋은 바통으로 만드셔서 네. 다음 목회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시기를 네. 응원하고 네. 앞으로 행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네. 축복하는 기회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교회까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SBS
1: 이문세의 옛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섬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는. 사랑은 지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설레겠지요. 하지만 어제의 사랑은 노래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닳지 않는 어제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왠지 그 대답을 노래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없는 흰 눈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래에 위한 임희윤 음악평론가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송산교회 주 안나 사제입니다. 연중 27주일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서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지어 놓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십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도 심어 놓았고 울타리도 다 둘러 놓았고 나중에 수확 후에 포도즙을 짤 확도 주인이 이미 다 파놓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망대까지 주인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차농들은 와서 그냥 농사만 자기들이 하기로 계약한 일만 하면 되었고

수확철이 왔을 때 수확물 중 주인에게 돌려야 할 것을 돌리면 그 외의 수확물들을 풍성히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찬홍 입장에서 이 주인은 그야말로 의로운 최고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수확철이 와서 주인이 마땅히 주인으로서 받아야 할 부분을 계약대로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데려다가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침내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은 주인이 농부들을 향해 가진 최대치의 용납과 존중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가치의 존재이지요.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을 보면 아들이 나타내는 그들을 향한 나의 선의와 신뢰의 가치를 깨닫고 그동안의 행실과는 달리 행하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고는 오히려 이자가 바로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거머쥐자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내면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더할 수 없이 사악한 그들의 의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그의 포도밭에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혹시 나는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온전하게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행하는 자리에 있는가? 주의 깊게 성찰하며 다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시며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며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성공회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

0: 교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3,000명 가지고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선발대, 후발대를 나누고 요나단이라는 자기 믿음의 동역자를 시켜서 수비대를 급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5절 같이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요?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기갑 여단과 기갑 사단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마병 기마대가 6천 명. 일반 평장병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완벽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3천 명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차 군단 3만 대가 내려온 거예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사무엘,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사무엘하고 이 사울 왕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갔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뒤에 오겠다.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주의 종하고 약속했으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기도 부탁하고 축복 기도받고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 못 기다립니다. 아니, 약속한 일주일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회 동안을 기다립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며칠 동안? 일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약속한 시간에 담임 목사가 안 왔더니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다음 절을 띄워주세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뭐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왕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약속된 시간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실패해서 후회하는 일도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까닭에 후회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도 기다렸습니다. 전쟁을 일찍 벌려놓고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목회자가 약속한 일주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회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배경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병거 3만, 기마병 6천, 해변의 모랄 같은 그 수많은 병사들을 몰고 왔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당당한 적군의 공격 앞에서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로 숨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템에 숨고 은밀한 곳에 심지어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 아니라

0: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 상황이 완벽하게 절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 내가 끝나는가? 바로 그때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거의 다 기다린 막바지 10초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에게는 두 가지의 현실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한 걸음씩 쳐들어왔습니다. 안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숨고 도망가며 떠나갑니다. 지도자인 사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이러다가 전쟁도 치르기 전에 군대가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도 절박해서 행한 일입니다. 명분도 있고요, 논리도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곧 마치자에 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한참 후에 사무엘이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축복의 문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다간 주인공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감동과 약속 사이에는 기다림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진 거예요. 절박함을 느낀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뭐하고?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다음절 계속 띄워주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고 뭐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졌다. 백성 때문이다. 당신도 약속하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 당신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다. 환경 때문이다. 그리고 12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 아셨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숨는 것 아셨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현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상의 것처럼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13절에서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교회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땅끝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섬기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념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뜻을 고집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계획에 모셔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그분께 위탁드리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교육 수준도 사울이 월등해요. 외모, 인물도 사울이 월등해요. 사울의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사울이 훨씬 더 훌륭해요. 다윗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세 아들로 막내 중위로 상처 속에 자라났어요. 형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는 도시락 배달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도시락 배달을 나갔을 때 형들에게 힐난을 들었어요. 너 어찌해서 여기 나왔냐고. 여러분, 그가 찬양하는 사역으로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주었을 때 그가 궁중악사로 취업이 돼요. 그때 부모가 그를 믿지 못하고요, 이중직을 하게 해요. 왕이 부르면 가서 찬양사역하고 평소에는 와서 목부가 되어서 양동치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조차도 안 믿어줬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만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하고 관통저지르고 안 들키려고 살인교사하고 사체유기하고 어마무시한 큰 죄도 지었습니다.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환경 탓으로, 주의 종 탓으로, 백성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받았을 때 온 만조백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다섯 번 참회록을 쓰며 회개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섯 편이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다윗의 실패와 죄된 모습으로 보면 완벽하게 망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져 참혹하게 무너져야 옳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조명 앞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상 29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라? 40년이라 헤브론

성전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요 줄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불륜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지난날의 잘못에 씨앗 심은 것이 그 악이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표징입니다. 막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영향력과 열매가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새 삶이 축복이 개성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의 모든 행적을 주의 종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면 여러분이 등록하여 섬기는 교회 사역자들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안 믿어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믿어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의 모든 지난날의 행적이 시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다고 책임져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경솔한 적, 조급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표정을 지었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문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내신 그분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예수 안에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끝난 것 아닙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은 절망적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어요? 지금 기갑부대 3만 명이 내려오고 있는데 기마부대 6천 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는 철공도 없어요. 화살 만들 철공도 없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실까요? 전쟁이 이미 시작되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도 창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상대는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병거가 3만 대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장 1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일하실까? 하노라.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13장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했는데, 나는 이미 잘못 결정했는데,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는데. 아니에요. 그때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0: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피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아직 자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나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으시나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구절은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실 것 아닙니다.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땅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그러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성품과 뜻이 스며있는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CCN 캠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김수진의 음성으로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3일의 이 휴가가 주는 여유로움이 가득한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CCN 캠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CCN 캠프에 2시간 동안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써니의 주님 앨범에서 마음을 다하여, 클래식 콰이어 온 맘 다해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이삭 줍기 그리고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신청곡들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내 신청곡이 나올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님께서 사명 신청이요 하셔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명식 음성으로 사명 준비하고 있어요. 너들이 님께서 이 시간에 오랜만에 출첵하며 인사드리는데 저는 예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과 수원 화성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멋진 야경도 보고 정조대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 관한 멋진 공연도 보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 편지 러브레터 듣고 싶네요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조수아 씨의 사랑의 편지를 비롯해서 이 편지와 관련된 곡들을 선곡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러브레터 제이어스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간증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죠. 이정란의 김씨 아저씨의 회개를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무장해제님께서 뜨개질 중입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물할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요. 목표가 55개, 지금 반 정도 떴어요. 대단하시죠? 이현수 곽은기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써주셔서 오늘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김씨 아저씨의 회개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소랑 지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송가를 써주셨어요. 두륜산 길을 걸으며 아직 이르지만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는 풍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해 보고요. 역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김수지 씨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송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수지가 부른 참 아름다워라에 이어서 홍이사학의 하나님의 세계 들어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정림이 부릅니다. 뷰티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2부는 이렇게 라이브 워십 마음껏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죠.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0: CBS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디사이플스의 주님 앞에,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리얼 워십의 무릎으로 나갑니다. 전해드렸어요. 두 곡의 제목을 합치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가 되는데요. 오늘도 2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면서 시작해봤고요.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워십팀들의 곡을 전해드릴게요. 토브 워십의 생명 주께 있네, 브라운 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리고 성령의 불로 준비했는데요. 코스타 찬양팀의 곡을 함께 해보시죠.

생명 죽게 있네 토브 워십이었고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브라운 워십의 찬양과 성령의 불로는 코스타 찬양팀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위트니스 워십 밴드 날마다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그리고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에서 은혜로다 이어봅니다.

캠퍼스 워시 프로젝트 은혜로다 라이브 워시 함께 하셨고요. 앞서 위트니스 워시 밴드의 날마다 또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유은성 찬양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 곡 이어갑니다.

0: 남미워십까지 이어봤습니다. 주, 날 만지실 때, 또 앞서 트리니티 라이프 워십 유은성, 성령이여 임하소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데닐로 몬테로의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주일에 함께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1: Eres precioso, Señor. Nos acercamos por la gracia de Jesucristo. Nos humillamos, Señor, en tu presencia.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내일까지 스마트한 내일까지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비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환한 태양빛과 파란 하늘이 나타날 때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하늘이 낯설기도 하고요. 또 반가운 마음도 들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매일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비바람이 칠 때처럼 마음의 폭풍우가 일렁일 때 공간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땐 전문가든 친구든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해보고요. 누구든 다 이렇다, 다들 이렇게 산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힘들 때, 마음의 폭풍우가 일 때 당연히 우리에겐 기도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격려의 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잘 해내고 있어요. 당신이니까 그만큼 이만큼 해낸 겁니다. 네, 이 약을 드리고 싶어요. 라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가자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3271번님, 마당에 그네 있잖아요. 지금도 그 그네에 앉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네요. 플라이트 앨범에 있는 바람잡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폴라이트 앨범에서 바람잡이,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까지 들으셨어요. 예술랑지기님, 두륜산 산행하셨군요. 너무 예쁘죠, 요즘.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셨다고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이 곡을 황정관 트리오 앨범에서 권세인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이 곡도 참 괜찮죠. 예. 김연걸이 부른 솜씨, 그 전에 권세인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분희 여사님, 담임 목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시고 열이 나서 치료를 받으시느라 옆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 예,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분희 여사님, 은혜 아니면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국제 윙윙 스쿨 앨범에 있는 내 마음의 한자리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서 내 마음의 한자리였고요. 새벽샘님께서 남편이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나 봐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터치 함께 듣길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지금 잠시 떠나 계시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금 떠나 있는 그 이유가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터치를 오늘 조혜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주님 내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었고요. 유턴 앨범에서 어서 돌아오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새벽샘님의 남편분이 어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불꽃남자님이 이 찬양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요즘 이 찬양에 완전 푹 빠졌습니다 하시는 주 사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Thank you for sunshine.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이곡 1부 끝곡입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키며 선해질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더 악해진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한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려는 선한 의도가 도리어 악순환을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순환 속에 휘말리면 악을 심판하려는 나도 악해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나도 악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의 고리는 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악의 고리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 끊어집니다. 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복을 빌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도 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과연 무엇이 악인가, 누가 악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악이라고 규정할 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곤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누군가에게는 악합니다. 선한 면모와 악한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나도 악한 면모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악 그 자체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악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김효정 앨범에서 선한 마음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미경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이제 역전되리라

이미경님이 신청하신 이제 역전드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클레시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타미워커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직접 들은 찬양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슬픔을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요즘 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찬양 들으면 다시 힘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미워커의 나의 슬픔을 꼭 듣고 싶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힘내고 싶어요 하셨어요. 에클레시아님과 함께. 이 곡이 Morning into Dancing이라는 곡입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네, 이 곡을 타미워커의 목소리로 듣죠.

에클레시아님이 이 곡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닝 인투 댄싱 타미 워커의 곡 들려드렸고요. 장상미 힘을 내 그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비트가 있는 곡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경원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실로암 피아워십입니다.

아니, 한 곡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실로암만 들으려고 했는데 리비님이 마침 외친의 깊은 곳에서를 신청하셔서 이어서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토요기도회 그리고 청소하러 교회 가는 길인데 와, 차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은 굿입니다. 한이바람님도 오셨는데요.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가사가 엄청 은혜가 되던데요. 한때 가사도 모른 채 좋아했었는데 가사를 알고 보니까 부흥회에서 불러도 되겠다 싶게 깊이 있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가사와 함께 들어볼까요? 가사를 같이 들으면 노래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가사는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자유를 향해 나는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창공을 가르는 새와 같이 높은 구름을 스치며 날아갑니다. 그대와 함께하기 위해 자유를 향해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 애절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 목소리를 그대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들으셨습니다. 가사를 듣고 또 잔잔히 곡을 들으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들려드립니다. 연휴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읽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입니다.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가 함께 들어있는 가사로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자고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윤구 교수는 192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신학대학을 수료하고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들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 경제사회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드비전 회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단체와 사회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 임준희는 1960년에 출생했으며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고 한민족 창작축전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혈에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노래한 찬송. 찬송가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

0: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1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합니다. 지난 삶에서 반복되어 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수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비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주리가 부르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양민호의 찬양 사랑하는 자들아 듣겠습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22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20편.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성경 낭독 시편 120편에서 12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초롬이 부르는 찬송가 45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어서 써니가 부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

0: 너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초점은 어디 있냐? 떡과 잔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예수님이 주신 잔이죠. 떡은 내 몸을 말하고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대꾸법이 맞지 않아요. 그죠?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이다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뜯겨진 떡이에요. 뗀 떡.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신 것을 상정하는 거죠. 그리고 피는 이 잔은 흘린 피를 받은 담긴 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성찬식은 내일 일어날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실물 예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제안한 성만찬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죠?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고 열 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흑암의 나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멸망해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이 그 실현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 자리 오늘 우리도 성찬을 통해 그 높고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보들은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티오크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은 불멸의 약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해독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어거스틴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성찬 이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희생들 구속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25절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를 써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이란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옛 언약이죠. 지금부터는 무슨 언약이야?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신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성찬은 무엇이냐?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왕으로 타고 옛 언약에 속한 것이냐? 우리는 완전하신 단번에 제사 지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언약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줘. 이 말은 뭐냐? 맹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끝까지 새 언약의 성취로 너를 인도할 거다.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킬 거라는 예수님의 다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조이 듀엣이 전하는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김동연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어서 전태준이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주나와 나가 부르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김영미의 찬양 나의 마음 받으소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객들이 몰려드는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성전 지도자들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전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환전상과 그리고 가판대를 엎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앞에 서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무슨 사격으로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보낸 두 아들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비유가 끝나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하는 말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머릿속에 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정성껏 돌보셨는데 거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노래하기를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서 정의라고 하는 포도를 기다렸는데 포학이라고 하는 들포도가 맺혔고 공의라고 하는 포도를 기다렸더니 통곡의 소리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들렸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그분이 돌보시는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짓밟고 억울한 사람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익숙한 선지자의 노래를 조금 다르게 이어갑니다. 주님의 이 비유에는 들포도가 안 나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자기 몫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고 때리고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관심은 포도원에서 열리는 그 열매보다도 우선은 농부들에게 그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포도원 돌보라고 맡겨놨더니 아예 제 것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답이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데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돌보라고 맡긴 자리를 자기 권력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이 농부들 못지않게 더 이상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죠. 그게 바로 주인입니다. 자기가 보낸 종들이 이런 일 당했다고 하면 당장 사람들 풀어서 농부들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서 다 진멸을 해버리든지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37절에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좀 이상한 계산 아닌가요? 상속자를 죽이면 이 농부들이 상속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고 땅도 주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럴싸해졌어요. 욕심이 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은요 그 판단이 흐려진 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아마도 이 비유 속의 농부들도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원에 불러서 일하는 것 자체 자기에게 일 맡겨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이 포도원에서 땡볕 아래에서 땀 흘리다가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런 데가 다 아는데 주인은 어디 갔지? 주인은 보이지 않네. 아 주인이 없구나. 그러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이쯤 되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 이쯤 되면 이 포도 내 거 아닌가? 주인이 멀리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대교리 문답 10계명 제1조 제1계명 해설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심장이 걸려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걸어놓은 최우선 1순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고 사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최우선순위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만 지킬 수 있다면 주인의 아들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 농부들의 안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사실 당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땀을 흘렸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말이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이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 쉬는 날 나와서 일했고 어려울 때 헌금했고 속상한 일도 교회에서 다 참았어요. 그 수고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고했다고 해서 교회가 내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섬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비유 속에 농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래 목회했다고 성도들이 목사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목사의 이름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목까지 내 공로로 가로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오늘의 비유는 그 속내를 우리에게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이지요. 자녀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부모들의 이 말 속에는 실제로 눈물과 희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희생이 자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할 권리까지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서 흘린 땀이 어느 날 상대로 올가면은 빈문서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사랑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엄마 아빠의 그 말에 숨이 톡톡톡 막힌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맡겨진 사람을 내 사람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근데 현실에서 참 쉽지 않아요, 이 일이.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서신서로 함께 읽었었던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사도 바울,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다시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토록 이제껏 세상에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공문서 들고 예수쟁이 색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붙들리자마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자

그동안 쌓아올린 자격 증명서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의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비유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듣던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하는데요. 41절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한테 답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순례객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가장 앞에서 눈을 또릿또릿 뜨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제껏 고깝게 여기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런 놈들이라면 갈아치워야죠, 그 소리예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하고도 남의 잘못엔 이렇게 잘도 판결을 하는데요, 거기 있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 잘못엔 한없이 너그러운데 남에겐 그렇게 야박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꺼내드십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 아들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자리에서 겹쳐집니다.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집의 주춧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43, 44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 노릇하던 농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시고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들으면 이 문장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이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이 1세기에 이 돌 위에 깨어져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실제 처형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어떤 죄인이 생기면 유대인들이 두 명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절벽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은 밀어버려요, 절벽 바깥으로. 그럼 절벽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사람 위에다가 큰 돌을 조준을 해서 그 가슴 위에다 큰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요. 두 번째 확인하는 사람은 증인 중에 한 명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으면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처형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 못지않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와 겨는 계속 쳐서 도리깨질을 하면은요 먼지가 돼서 하늘로 흩날리죠. 이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은 지독하게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이 농부들의 악함과 심판까지만 보면 실은 오늘의 비유를 반절만 읽은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서로를 짓밟지 말라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번번이 거절당한 자리에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바보처럼 돌아설 기회를 주고 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포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린 마지막 판결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마지막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못을 박아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있는 것들을 폐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성공이나 수고, 오래된 경력, 흠없는 이력이 아니라 버림받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집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권리와 욕심,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적에는 과연 우리가 그분을 반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을 건드리고 우리의 죄악을 건드리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은 좋아요. 그런데 내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골라 듣고요, 나에게 편한 이야기만 골라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지 않은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만합니다. 43절 말씀 한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간혹 이 말씀을 유대인은 쫓겨났고 이제 교회가 주인이 됐다라고 읽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읽으면 완전한 오독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또 오래 믿었거나 교회를 위해 땀 흘린 경력도 우리를 이 경고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타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는데 율법에서 더 중하다고 명령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 있는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집 정원에서 나는 풀입니다. 뭐 값도 없어요. 그냥 하잘 것도 없어요. 음식에다 넣어서 넣는 그런 어떤 양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풀 한 포기도 다 세워서 10분의 1씩 다 바쳤대요. 11조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일은 분주하고도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이 정하는 바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함부로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억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 잘못했으면 체면을 내려놓고 사과하는 것, 그런 자리에서 포도원의 극상품 열매가 열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인은 농부들이 실적을 내기도 전에 포도원을 마련해서 맡기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일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참 씁쓸하게 끝나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누가 무서워서?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보이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사회, 가정, 교회 모두 다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짐을 또한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 사람의 목을 잡지는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대신 여러분들이 지고 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안심하고 있는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더 큰 결심, 더 큰 용기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린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포도원의 주인 되십니다. 바라기는 그분께 붙들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받은 은혜의 열매를 기쁘게 감사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고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한가운데, 삶의 터전 한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CBS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3: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1: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막막하면 앞으로 미래도 막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사마리아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금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성조차도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사마리아 성 안이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이야기하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왕의 말대로 기대할 것이 없는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의 시제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마리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정말 성 밖에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성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곡식이 정상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지금 안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곡식이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정상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지금 현재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오늘의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니 한 사람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는 유력한 장관으로 사마리아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루 만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뀔 만할 어떤 계기도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장관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일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제는 뭐냐면 이루리라. 내일 이맘때에, 미래에, 앞으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네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 때문에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상황을 보니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근데 밖에는 아람의 군대가 있고 자신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희망이 없고 저쪽 아람 군대를 봐도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 안은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아람의 군대로 가자.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자.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것을 줘서 먹을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거 가서 말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을 결심을 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상해요. 그 아람의 진영에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막도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이고 무기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밤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0: 내가 밤동안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아 일단 목숨이라도 건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 내려놓고 그저 몸만 빠져나간 모습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직접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기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시제, 이루신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중에 16절 말씀해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언하신 내용과 성취되어져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거죠. 텅 빈 아람의 진영을 본 네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동안 굶주렸으니 먹을 것이 풍족하게 보이니까 먹고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도 걸쳐보고 무기도 막 들어보고 막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한참을 먹고 그러고 있다 보니 딱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야기해요.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니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왕은 아람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고 나니 곧 이 놀라운 일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절 말씀에 보면 곡식이 이런 가격에 저런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16절 말씀에서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아진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절에서는 내일 이루어진 미래의 사건이었죠. 내일 이맘때에. 그런데 16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0: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2절 말씀에 장관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7장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

때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장관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데 7장 마지막에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장관의 불신앙도 사마리아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시제, 이루셨다.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의 시제를 보게 됩니다. 이루리라, 이루신다, 이루셨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2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원했던 일이에요. 굶주림이 끝나고 이 포로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먹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왕도 원하는 바였고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했던 장관도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또 여러분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사실 아무런 기대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3일은 너무 짧은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응답의 이유라면 사실 우리보다 타종교를 믿거나 이단을 믿거나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어떠할까요? 사실 뭐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을 얼마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가? 그저 하나님의 뜻 결정해놓고 그 뜻만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선한 뜻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뜻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더 귀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내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시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루리라, 이루신다, 이루셨다. 여러분 먼저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미래의 시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서 내일 이맘때에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장관은 믿지 않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목소리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 없고 변하는 거 없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함과 막막함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루신다. 여러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마리아 왕처럼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암울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 밖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일은 이루어질 거고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그 아람의 진영 안에 펼쳐진 그 상황을 알았죠. 근데 그 상황을 자신들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왕궁에 가서 전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모두가 다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루리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 안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가셨죠. 누가 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있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으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간을 살아가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내일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며 그 내 삶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리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루신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루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이루리라, 이루신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0: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이래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은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구원의 방주요, 기도의 집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험들은 100% 이유는 뭐냐?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 넘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험이 들 것입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현균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온 한국을 다니시면서 전역을 다니면서 큰 풍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조익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 목사님이신데 시골에서 풍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다들 막 크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풍의 끝나고 목사님이 그 시골에는 교회 화장실 저쪽 뒤쪽에 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보시더니, 아이고 부흥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신령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식사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희로애락 감정이 있고 속상할 때 속상해하고 기쁠 때 웃고 또 화나면 화도 나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딱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왜?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이고 제 뒤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 데살로니가는 누가 지었을까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한 것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주제는 의로운 삶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때는 AD 51년경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한 20년쯤 지나서 기록됐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당시 로마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저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인데 당시 인구 약 20만 명 되는 곳으로서 지리적으로는 항구도시, 동서남북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있었던 곳이고 사회적 경적으로는 철학과 무역의 중심지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겼고 황제를 숭배한 곳이었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딱 3주만 복음을 전해서 3주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온 데살로니가 지역과 인근 지역을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았어요. 3주가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온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 다녀와서 사도바울 선생님, 저희들이 가서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놀라운 풍역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온 지역이 복음화되고 온 지역에서

소문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것은, 그 편지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사하는 말씀 1장 1절이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인데 라틴어식의 이름으로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함께한 선교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우리 셋이 함께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주님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와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분열입니다. 분열. 한국교회 130년 역사 동안에 세계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봉을 이뤘지만은 그 배경의 가장 큰 아픔은 분열입니다. 끊임없이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분열되고 다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저 밖에 마귀들하고 싸워야지. 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냐, 그 말입니다. 우리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또 누군 그러죠? 우리 남편이 마귀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남편을 마귀라고 그러면, 그럼 자기는 마귀 부인이지.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마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싸움할 때면 그래서 더 싸우더라고. 뭐 내가 마귀야? 넌 뭐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싸울 때에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싸우지 말아야죠. 어쨌든 분열은 마귀 역사고 다툼은 마귀 역사고 하나님은 성령 역사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다투고 분열된 게 성령 역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내에서도 다툼은 안 되고 교회 내에서 다툼은 안 되고 절대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인사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사니까 인내 교회 편자는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영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왔는 게 은혜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 마음께 다가오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면 안 돼요. 물을 지킬 만하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라미니라. 여러분 올 한 해 365일 동안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여기 은혜가 있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은 헬라식 인사고, 평강, 샬롬.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를 결과다고 한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 이스라엘 인사가 지금도 샬롬입니다. 만날 때 샬롬, 헬 때 샬롬. 우리 한국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슷해요.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세요나 샬롬이나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평안하세요 그 말이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도 외국에서 많이 우리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밤새 평안했는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도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샬롬, 당신 평안합니까, 샬롬, 샬롬.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 샬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남이 평안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아버지 바지 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가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돈을 보인 테살로니가 교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가? 1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우리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아우, 우리 교회 아무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돼야지 누구 생각만 해도 진절이 가나요,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구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교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뭘 감사했느냐? 그들의 신앙의 열매, 첫째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첫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일하는 생활입니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데, 믿음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고 그 다음 5년 10년 뒤에 그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 막 간장 쫑재기했지 작은 그 믿음이 깨어져서 조그만 주발만한 믿음이 되고 점점 커져서 아직 이만한 큰 다라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요동하지 않냐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의 삶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된 다음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섬기자. 요한에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 사랑 사랑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역사. 해마다 그 자선남비 종을 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선남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따뜻한 마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더 많이 자선남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고 사랑으로 신청한다 그래도 인내하지 못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매를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일주일을 못 참고 그래서 그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다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리젠트 대학의 폴 스티븐스 교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일이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우리는 사람과 교제, 동료들과 상호 의존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체를 세우며 일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셋째, 우리는 소망으로 일해야 한다. 이 땅에 이만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권세들과 싸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산일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가 변변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상 그만큼한 사람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라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 교회가 있는데 이 워싱턴 DC 빈민가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1947년에 시작됐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을 통해서 2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150명의 적은 교인이 75개가 넘는 사역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워싱턴 DC 빈민가 허름한 건물에서 토기장의 집이란 그런 서점과 카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려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 가장 심각한 게 주택 문제가 라게 됐어요. 노숙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리마들링해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1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매년 그 이러한 프로젝트를 경영한 예산이 2천만 달러, 약 220억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사역이 주거사역을 했어요. 주거사역.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희년 주거사역이라고 그래갖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 아파트인데, 그 다음에 사단법이 만나 지역 개발을 사단법을 만들어서 그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집을 또 마련해 주는 거예요. 미리암의 집이라고 해서 에이지로 죽어가는 여성들 거주할 잘 만들어주고, 요셉의 집이라 해서 남성 노숙자들 집을 만들어주고, 사마리아인의 집이라고 해서 마약 알코올 중독된 노숙자들 집을 마련해 주고, 베단의 집이라 해서 노숙자 가족을 위한 집을 만들어주고, 사라의 집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주거사역을 만들어주고, 카이로스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자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들을 또 임시로 두는 집을 만들어주고, 방주 공동체라서 지체장애인 그런 분들을 사는 곳을 만들어주고, 안드레 집이라고 해서 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초소를 만들어줬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나라 밤낮으로 집 그러는데 실제로 한국에 홈리스,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그냥 역 앞에 사면서 노숙자들은 몇천 명이지만 일용직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한 100만 명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인데 이 주거사회 문제를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손을 힘을 합해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습니다. 또 치유사역, 콜롬비아 로드 진료소라 해갖고 건강보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 무료병원,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래서 노숙자를 위한 치료의 집, 또 영성사역으로 토기장의 집이라 해서 서점 및 커피하우스, 여명수용관이라 해서 또 기도원 같은 것을 만들고, 추수시대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 어린이들이 한 사역도 있어요. 선한 목자 사역,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방과 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3까지 방과 후 학교 사역, 그다음에 가족 사역, 어린아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취업보조와 성인교육, 희망아카데미,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역, 너무 희년 직업 소개서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센터 소개하다가 하루 다 가겠다. 매년 천여 명 실업인들을 실업자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시켜 천여 명씩 취업자들 훈련시키고 500명이 넘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고쳐주고 지금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 800가구를 마련해줘. 근데 이 교인이 되려면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을 약속하며 나의 삶과 운명을 예수님 그분께 맡깁니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거를 교인이 될 때 서약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한 시간씩 성경 읽고 3년 동안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서번트 리더십 학교 훈련 과정도 받아야 되고 연장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온전한 십일조도 해야 되고 구형예배 빠지면 안 되고 뭐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다들 참여하면서 교회가 크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요. 그 노숙인들을 위한 병원 숙소에서 봉사하다가 95세 소천하신 목사님 평생 이렇게 생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원교회의 모습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 대선이니까 교회의 그 칭찬받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본이 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속결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창세기 제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던 맥나마라가 케네디 시절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다행히도 미국과 소련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핫라인을 개설한 것만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밀을 해지한 기밀문서에는 이런 아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전함은 쿠바 연안에서 잠항 중이었던 소련의 B-59 잠수함에 기를 투하해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 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B-59는 기류가 잠수함 발음 옆에서 폭발하자 전쟁이 발발한 것을 판단하고 핵탄두가 장착된 오류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인권을 가졌던 3명의 장교 가운데 1명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반대하는 바람에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훗날 맥나마라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함정에 핵 공격이 가해졌다면 미소 양국 간의 전면적인 핵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다. 참으로 행운이었다. 그런데 맥나마라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런 뜻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행운이었다. 이 행운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이 천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운이라는 결론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노력과 실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전후에는 초월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그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운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동기에 따라 세 가지 사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 즉 비코저의 사랑입니다. 뭐뭐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쁘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들 합니다. 이 사람 조건이 충족될 때는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음은 가정법적인 사랑, 즉 if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혹은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는 이런 미래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즉 영어로 in spite of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이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혹은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를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죄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로버트 H. 플랭크는 그의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설명할 때 운이 나빴다는 사실을 기꺼이 그리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성공을 설명할 때는 행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했을 때는 자신의 노력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말들 잘하는데 근데 성공했을 때는 행운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성공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음을 내세웁니다. 우리 쉽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하지만 은혜는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이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와 이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죄를 지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지방에 거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가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우리 이곳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가 아니라 온누이 사이라고 말하자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지간이었던 점을 근거할 때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이며 하나님께 맺어주신 부부 사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치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거짓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잘못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그릇된 언행이 자녀들 그대로 답습되어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얻기를 원하여 과장하면서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하여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

예배 살며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길 두려워했더라고 했는데 이런 근심은 하나님이 약속이 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에 앞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26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호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만 아내 루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은혜로 대해주십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신 모습을 본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삭을 불러 너는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고 이렇게 캐묻습니다. 그때 이삭이 때 대답하기를 혹시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하마터면 이곳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에 의하여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힐 뻔했다면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의 명하에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고 창세기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곳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리브가가 범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엄히 경계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이삭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그를 복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삭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농사에 무려 100배나 얻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범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 도리 이삭을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면서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의 믿음의 사람답게 그를 키워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브라질의 리오의 시장에서 코파카바나의 한 성직자가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구입하려고 줄을 섰는데 갑자기 새치기 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저서 그녀를 욕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맞서 같이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마담,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분노로 격분해 있었던 때 갑자기 사랑이란 단어가 튀어나왔고 순식간에 소라는 잠잠해졌습니다. 여자는 줄들을 물러났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녀에게 뱉은 심한 말을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이삭이 행한 죄대로 갚으신다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범했다 해서 그때 즉각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벌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해주십니다. 다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의 반응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그해 백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도 심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그곳에서 쫓아냈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저 블레셋 목자들이 이 우물을 우리 것이라면서 그 우물조차 빼앗자 그 우물을 다툼이란 뜻의 애색이라 부른 다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자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젠 다투지 않자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서 이제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22절에서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수문은 생명과 똑같은 것인데 이삭이 애써 땅을 파서 얻은 우물을 무려 세 번이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백배나 얻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삭은 자기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셨는데 자기는 원칙만 따지며 법대로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대로 나도 베풀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내게 행한 대로 똑같이 대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전에 미래산업 회장이었던 정문술 집사님은 300억 재산을 카이스트에 연구비를 기증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연구 발전이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하고 회사가 어렵던 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가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므로 회사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여겨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300억 원이 되던 큰 돈을 카이스트에 기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광영 교수에게 당시 어째서 그 회사에 그 훌륭한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전수해 주었느냐고 묻자 그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국가가 나를 선진국에 유학시켜 과학기술을 전공자로 만들어 주었기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문술 회장과 이광영 교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세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수일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가 보는 찬송가 310장의 그 가사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가 은혜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본인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의 부모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이유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이삭은 자신의 행위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해서 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즉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그랄지만 그대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보호하심과 크신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응답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이 은혜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의 사랑은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불행을 딛고 한평생을 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 평생을 사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고 감사할 것만도 부족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기만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제게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도 제게는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불행하게 보았지만 그녀는 은혜를 알았기에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동료가 그 돈의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의 임금 그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할 조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둬버린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2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하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는 언약의 집이라는 크리스천 자선단체는 버림받고 집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또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 등을 가르쳐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년 내내 무보수로 일주일에 4시간씩 자기 시간과 지식을 바치려고 한 시간 넘게 운전해온 자원봉사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봉사를 하냐고 누군가 그에게 묻자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제게 참으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백만장자도 아니었고 대기업의 사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삶을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또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죄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마틴 루터는 율법은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키지만 은혜는 소망과 자비를 가져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동준 씨의 선한 청지기의 가정경제회복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재정 담당을 맡고 있는 내게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회사 안에서 돈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회계감사를 실시했더니 경리과 여직원이 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처음엔 펄쩍 뛰던 그 직원도 우리가 확보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장은 매우 화가 났다. 당장 여직원을 해고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던지 사장은 그녀의 속사정을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라고 판단했다.

했다. 여주부는 몇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후세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고 생활고에 쪼들리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바람에 회사 돈을 횡령했던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상세하게 고백하려고 했지만 해고당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주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다. 해고 후에도 반드시 그 돈을 갚겠노라고 약속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회사 내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원이었다. 사장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대신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횡령한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조치했다. 근데 내가 놀란 것은 그 후에 알게 된 사장의 선행이었다. 사장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몰래 찾아가 목사님을 만나 얼마의 돈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회가 그녀를 위해 구제비 형식으로 돕도록 부탁했다. 직원을 향한 사장 이 태도가 바로 나눔이요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2차 대전 때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한 구호단체의 구호품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호품으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소녀는 훗날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그녀는 1954년부터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등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사랑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그녀 또한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베풀며 살아야 할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이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허물로 인한 자격지심에 주님 이래도 날 사랑하실까 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에 대한 내 기대는 포기되지 않았다.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이다. 내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하며 널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0: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에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몇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제가 그 16일 날 아침 예배 때 우리 총대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두 사람이 어떤 대결을 벌이는 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놓고 대결하는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놓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이 대결을 하나마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맞선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였고 그 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멸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세리를 데려다 놓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이렇게 대결을 해보나 마나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떤가요? 놀랍게도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맞섰을 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으나 다윗이 승리한 것과 같은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뜻밖의 승리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가리키면서 너 김아무개는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나요? 우린 그 세리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아니 그 세리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세리에게 한마디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기도는 길지 않고 짧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미사여구가 많이 붙은, 수식어가 많이 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가슴을 찢어서 진심 어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 이 한마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림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은보화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다고 할까? 그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물이요, 탄식이요,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 바리새인은 같은 성전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그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이죠. 저를 다르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다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벌써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저 사람은 저기 저렇게 있지만 나는 이쪽에 멀찌감치,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리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세리가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 사람은 그를 경멸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교만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의 눈을 가려서 그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닫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세리와는 달랐나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 죄인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점에서 똑같고, 두 사람 다 얼마간 살다가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진다는 점에서 똑같고,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점에서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지금 성전 안에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한다는 점에서도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단 한 번 세상에 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할 거라는 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게 된 것.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막상 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다.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던 분이 의외로 천국에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모두가 그렇게 경멸하던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주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형편없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뭔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얻는 승리는 당연한 승리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뜻밖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가?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쉬움은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 나도 저 사람과 다른 게 없지 이거 깨달았더라면 그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겠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세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오히려 저 세리보다 제가 더 위선적이고 더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가 같아졌더라면 이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텐데. 아,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기만 한가요? 두렵기도 한이 없이 두려운 거죠. 어떤 이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단언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가 어때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하나? 그 지적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다 하는데 하나를 하지 않는다. 뭘 안 하나? 회개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말씀인데 회개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예배도 잘 드려 봉사도 잘해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돼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교회이며 그런 신앙이 무슨 기독교 신앙이겠느냐 이렇게 비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두렵습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봉사 헌신하는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것입니다. 회개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도 뜻밖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7년 내년도는 로마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에게는 굉장한 축제의 한 해가 될 겁니다. 교황이 방문하죠. 그때 때를 맞춰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캐톨릭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그러죠. 정부는 수백억의 재정을 거기 투자해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확인되진 않았지만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교황의 평양 방문도 추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년에 캐톨릭 교회는 엄청난 축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아마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로 몰려가는 일이 예전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그냥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자살골 넣고 있는 우리는 내년에 애들 말로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는가? 슬픈 한 해인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년이야말로 너희 교회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고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들이 광장에 나가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열고 길거리를 메울 때 너희들은 탄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해라. 눈물로. 여러분 내년은 2027년이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20주년 되는 해가 바로 내년이잖아요. 120주년에 우리 뭘 할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아니었어요. 대회개였어요.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 선교사들의 회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회개로 이 땅을 적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을 그 결과로 주신 것이지 부흥은 그냥 생각지 못했던 결과지 출발은 회개였어요. 회개.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영락교회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광장에서 축제를 열 때 우리는 다 골방문을 열어젖히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 찢어 그 피 흘려 나를 씻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늘 우리를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아 하나님의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저희에게 눈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0: 절제.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좋은 선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잠재된 그 기질이 100%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피나는 훈련입니다. 천부적 소질을 가진 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무서운 훈련을 받을 때 좋은 선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습관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은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은 평생 동안 좋은 신앙으로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 경건한 신앙생활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습관은 반복된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이 경건한 습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또 좋은 체질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일꾼은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순환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말은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말씀이 나와요.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굉장한 신앙인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은 반복 속에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영적 체질로 변해요. 영적 체질로. 이것이 경건훈련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은 뭐냐? 바로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반복을 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바꾸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슨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두 가지래요. 하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것,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약점 보고 부정 보고 코고빠 코고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 게이츠의 훈련된 그 예의 바른 인격이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찾아갔을 때 그 IBM 이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너무 젊은이가 반듯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거야. 그게 오늘날의 세계에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투자의 규제가 누구야? 워런 버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무려 5배가 넘는 많은 책들을 독서하는 그 습관이 있다는 거야. 한 번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요, 50만 불 이상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을 거야. 같이 밥 한 번 먹으며 지혜를 얻는데.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을 된 훈련입니다. 그 좋은 그 인격이 뭐 지정의라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려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목회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돼. 목회의 비전을 같이 해야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래요? 너희는 양육을 받아라, 양육. 이 말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은 평생에 가는 거예요. 평생.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디모데는 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뭐를 칭찬해요? 디모데 속에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젊은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이 디모데의 이것이 우연이냐? 그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다가 성전에서 일어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갔더니 아니, 나 안 불렀어. 그 또 자는데 또 부르는 거야. 엘리 제사장도 당시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젖이 떨어지면서 성전에서 그가 훌륭한 한 시대를 이끌어간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어릴 때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의 습관이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켰어요.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셨고 건지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면서 훗날에 바벨론 왕국의 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유대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입니다. 제가 이성호라는 학생이 5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예요.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노점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10원, 20원씩 11조를 드리는 거야. 내가 그 학생을 끌어안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기회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있던 주머니에 돈을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거야. 우리가 올해의 표를 정하고 지금 여러분 경건 습관을 40일간 실천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섬기는 습관이 좋은 신앙으로 훈련될 때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습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유익되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당시에 그게 많았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신화 같은 소라를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 나쁜 습관을 만드는 문화 풍토, 사람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려라.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에 보면 여섯 가지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섯 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지적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습관이야. 게으름이야, 게으름. 또 하나는 미루는 습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또 낭비하는 습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하나는 이기적인 습관이야.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배타적이고 막. 이 세상은 여러분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배려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면 사는 거지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합니까? 그 다음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이것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칩니다. 영혼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기에 몇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파멸에 몰고 갈 수도 있는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는 악습관을 벗어버려라. 썩어져 간다는 말고 악습관이 이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각나는 나쁜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갖다가 책망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나쁜 짓을 한 것을 알려주면서 널판지에다가 작은 못을 박게 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한 달을 계속 박아나갔어요. 많은 못이 박혔어요. 이번에는 너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돌아와서 너 오늘 좋은 일한 게 뭐지? 뭐라고 하면 못을 하나씩 빼게 만들었답니다. 매일같이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그 박힌 못을 뺐습니다. 박힌 못을 뺄 때마다 이 아이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루에도 내가 누구에게 친구를 붙잡아주고 선한 일을 하더라는 거, 3개월이 지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경건한 습관은 범사에 유익하다,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한 습관은 범사가 유익하니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핍박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아이 만나면 남자아이 죽일 때 저 날강변에 버렸어요. 갈대 상자에 넣었어. 바로의 딸이 왔다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가 우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기야 이 유모를 찾는데 그 옆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 모세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를 유모로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저질먹이며 키우는 거야. 아이가 클 때마다 지금 저 밖에 버려진 노역하고 시름하고 매를 맞고 있는 저 민족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속에 흐르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 커서 저 민족을 구해야 돼. 너만 혼자 이렇게 편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민족의 정신과 혼을 심어준 거예요. 바로 왕자로 있으면서 밖에 나갔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워. 애굽 왕자 아닙니까 신분이? 그러면 반드시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보자마자 애굽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민족 정신이에요. 민족 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겨나죠. 훗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여러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마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나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커요? 전 세계에 같이 커가는 아이들이 경쟁의 대상이 돼야지. 적어도 그만한 가치관과 그림을 그리며 가야지. 좋은 성도는 여러분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으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 자꾸 체질로 변할 때 교회에서도 좋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꾸 무슨 일을 하는데 따지고 앉았고 흠이나 잡고 약점이나 잡고 이러면요 에너지가 소모돼요. 적어도 참모가 되려면요, 핵심 참모가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비전이 공유돼야 돼. 목회 철학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편견이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세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들이 여러분 역사에 움직이는

열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얼 좋은 일꾼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 나가서도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맨날 남의 약점이나 자꾸 끌어내리고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을 바뀌고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사회에 한 시대의 다음 세대에 좋은 인물들을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는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밤 8시 9시만 되면 정신이 맑아요. 뭐 그때부터 책을 보면요 그냥 다 스며들 듯해 새벽 2, 3시까지도 이게 야행성 체질이야. 근데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막 빠지는 거야 자꾸. 그럼 너 같은 게 무슨 목회겠느냐고 막 난리쳐요. 그래서 아휴 이민 목회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없는데 가서 이민 목회 가니까 새벽 기도 더 하더라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머리에다가 알람 하나 놓고 손에다 하나 놓고 다리에다 하나 놓고 세 개를 놓고 10초마다 알람이 울리면 누르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새끼가 새벽기도 만들어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라니 우리 주님이 원조인데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밤 11시에 자든 12시 자든 1시에 자든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이 된 거야. 눈이 떠져요. 성령이 깨우셨나? 무슨 성령이 깨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체질이 바뀐 거야, 체질. 새벽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야. 새벽의 체질로 바뀌니까 그 시간에 눈을 떴다가 잠을 자도 또 자야 돼. 체질이 변화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공부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만 만나면 조금 움직이려면 공부를 해. 무슨 공부를 해? 그렇게 해서 공부합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요. 지혜가 와요. 담대해지는 거야. 큰 문제야.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근심 걱정이 막 침눌러. 근데 기도할 때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봉사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할 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없는 장애물과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수없는 문제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여기까지 올까지 문제가 없었나요? 수없이 많았어요. 끝장 같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이 나서 교회가 다 탄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짓다가 부도 위기에 놓여가지고 나는 옥탑으로 다 데리고 달려와서 사는 날도 몇 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봤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후회해 본 적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온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해 본 적도 없었고 포기해 본 적도 없었고 낙심해 보긴 했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목적을 뒀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은 파도에 출렁거리지 마세요. 세상의

보면 빠지는 거예요. 우린 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한 습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만 되는 거, 훈련으로만. 이 경건한 습관을 위해서 훈련해야 할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12절 13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오늘 이 디모데가 어렸어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내 연소함 때문에 기죽거나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이 뭔 줄 아느냐? 너 말하는 거,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너 신앙의 믿음의 본이 돼야 돼.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지적한 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일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 인격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가 조사해서 발표한 걸 다 잘 알아요. 사람들이 행동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자동적 반사하는가를 실험해봤다고 했잖아요. 같은 행동을 반복된 훈련을 했는데 평균 66일이 지나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더래요. 66일이란 말은 두 달이에요, 두 달.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원하면 66일만 억지로라도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습관, 일찍 자는 습관부터 훈련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는 거, 성경 읽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습관이, 일생의 좋은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

0: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소속감이 누군가에게는 어디에도 발 디딜 곳 없는 외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과 육아 중심의 교회 문화 속에서 나이 든 청년이라는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마음 둘 곳 없어 예배의 주변부를 겉돌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30, 40세대인데요. 이들에게 화려한 공간이나 떠들썩한 프로그램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종로 한복판에서 방황하던 싱글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CBS 광장 오늘은 개척 2년 만에 목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3040 청년들의 영적 보금자리를 일궈낸 종로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님 모시고 상한 마음을 품어 안는 따뜻한 목회 여정을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오늘 CBS 광장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품는 목회를 하고 계신 종로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청취자들께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종로에 여전도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라이프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심성수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0: 그 라이프 처치는 어떤 교회예요?
1: 저희 교회는 이제 뭐 특별하게 또 새롭거나 그리고

0: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냥 늘 제가 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목회를 조금 더 잘 정돈해서 정성스럽게 구현하는 그런 보통의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구성하는 멤버들이 조금 30대, 40대가 거의 주를 이루는 공동체여서 그게 저희한테 조금 특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3040, 이제 3040 세대를 타겟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은 대체로 가정을 이루고 네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세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3040 세대는 결혼하지 않은
0: 예, 그렇습니다.
1: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인들의 전체 나이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그때 저희 등록한 교인들 중에 30대, 40대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 이렇게 교적에서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5%가 저희한테는 30대, 40대고요. 그리고 전체 교인 중에 결혼하지 않은 30대, 40대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인원 중에 3분의 2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들 30대, 40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1: 부교역자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0: 네,
1: 개척하신 맞습니다. 지가 이제 2년 정도 된 걸로
0: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 3년이 되어 가고 있고
0: 네.
1: 현재 라이프처치에 모인 성도는 200여 분 네. 된다고 들었어요.
0: 주일날 한 220명,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한 영상에서 보니까
0: 네.
1: 라이프처치를 읽어가는
0: 네.
1: 그 바탕에
0: 네네.
1: 15년간의 그 부교역자 시절의 경험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0: 네, 네. 맞습니다.
1: 어떤 사역을 펼치신 건가요?
0: 저는 그 이전에 그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라는 곳에서 15년 정도 한 곳에서 있었고요.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풀타임으로 한 11년 동안 청년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청년 사역한 것이 제가 이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 건 사실입니다.
1: 11년 동안 청년부만 맡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청년 공동체
1: 예.
0: 그리고 조직 교회는 당연히 뭐 한 공동체만 맡지 않으니까요. 목회 비서도 하고 또 예배 기획도 하고 하면서 조직 교회 안에서 11년 동안 한 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제 목회를 하고 제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데 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저는 딱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1: 네, 네. 그런 경험들이
0: 네네.
1: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 가는데 어떤 밑거름이 됐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0: 네, 보통 이제 내가 목회를 그려갈 때 저의 컨텍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킨 과정 속에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사역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15년 동안 조직교회에서 전통교회를 배웠고 기존에 늘 해오던 것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그냥 잘 길러진 집토끼다. 저희 통합교단 안에서 잘 훈련받은 부교역자인데 그것들에서 장점들을 잘 살리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통 이제 젊은 사역자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약간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1: 예.
0: 성도들한테 무언가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리스크도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건 이걸 통해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던 예배와 또 제자훈련과 양육 그리고 신방, 목양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들을 잘 구현해내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1: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목회의 기본에 집중하자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다짐을 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도 좀 젊으시니까
0: 네.
1: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동기 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네. 사례들 보고 하면
0: 네.
1: 요즘에 카페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0: 여러 가지 생각들을 초창기에는 했었거든요.
1: 예.
0: 진짜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접점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0: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또 성장하고 다시 재헌신하고 교회와 몸을 이룰 때는 결국에는 그 카페나 또 약간 선교적인 그런 목회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와서 훈련받고 세워지고 헌신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을 만들려면 제가 15년 동안 배웠던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접점을 만드는 데는 경험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면 되지 저는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하려고 15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목양하고 양육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 대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교역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제가 잘 동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근데 규모 있는 교회에서
0: 네.
1: 청년부 사역을 11년 동안 하다가 개척을 네. 할 때
0: 네.
1: 내가 청년부 교역자였으니까 청년교회를 하리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의 목회 형태가 3040 청년들에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0: 네.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분리개척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네. 형태도 아니고 제가 함께했던 동역자랑 같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저가 11년 동안 만나고 설득해왔던 목회적인 관점에서 설득해하고 대상을 했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 목회가 그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30대, 4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청년 사역을 11년 했고 11년 그만둘 때쯤 되면 아마 제가 청년 사역자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서 한참 어린 청년 사역자가 오면서 약간의 좀 불안함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내가 분명히 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함께 개척 멤버로 처음에 이 30, 40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그런 공동체와 그런 멤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약간 그런 형태로 목회가 펼쳐지게 된 거죠. 제가 특정하게 30대, 40대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멤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0: 네.
1: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하고 나온 이후에 이전의 청년부
0: 네, 맞습니다.
1: 그곳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청년들이
0: 네,
1: 본인의 설자리를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말씀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이 교회 안에 청년들의 연령층이 좀 다양하잖아요.
0: 그렇죠.
1: 고등학교를 맞습니다. 졸업한 순간부터 이제 청년부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편입이 되니까요.
0: 아마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스펙트럼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졌죠. 예전에는 20대부터 30대 초반, 30대 중반만 돼도 뭐 노처녀, 노처각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40대를 넘는 것이 일상이 됐고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에서 한계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40대 43살까지 청년 사역을 했고 그 밑에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청년들은 저와 함께 한 10년 정도를 같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면 다음에 오신 청년부 교육자가 이제 30대 초반 청년 교육자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리더십의 교체도 일어나게 되면서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약간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에서 안정감은 나를 지도해 줄 목회자로부터는 안정감이 가장 크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 조금 당황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새가족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이가 꽤 있는 청년이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될 때 교육자가 교체되면서 그리고

0: 번 정도는 자기가 거기 안에서 공동체에서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또 청년부 교육자가 한 3년 만에 또 교체되면서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있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는 그런 일들이 있죠.
1: 그 말씀 들었어요. 이제 라이프 처치를 찾아오는 새신자 중에
0: 네.
1: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교사로
0: 네.
1: 또 리더로 헌신하다가 이렇게 찾아와서
0: 맞습니다.
1: 새신자로 처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접한다고 들었어요.
0: 네.
1: 어떤 심리인가요?
0: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건
1: 예.
0: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0: 거의 다 리더였고 뭐 최근에 온 한 자매나 형제도 수년간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겼고 근데 그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본인이 1년 동안 주일 그 피지컬 예배를 현장 예배를 안 드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한 1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용기를 내서 현장 예배 다시 나오게 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 아니면 뭔가 외로움 소속감이 없는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새 가족을 등록할 때 보면 새 가족의 마음이 이런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1: 예.
0: 예.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그리고 내 어디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만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30, 40 나이가 있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힘든 감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내가 속할 안정감 있는 공동체였군요.
0: 네, 맞습니다. 그걸 찾고 있는 예. 거죠.
1: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0: 네.
1: 교회 모인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니 이게 나이 많은 미혼 청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들의 심리 상태는 안정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0: 맞습니다.
1: 바란다고 하셨고요. 안정감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펼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0: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목회자와 리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그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나이가 좀 더 어리거나 경험이 좀 더 부족한 목회자들이 있을 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청년이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은 뭐 직장생활 3, 4년 하고 결혼해서 장년으로 가잖아요. 그 기간이 짧았는데 이 친구는 근 20년을 청년 생활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목회적으로 준비가 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담당 목회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청년부 교회 조직 교회 안에서 청년부가 대형교회가 아니고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주안점을 생각한 건 제가 좋은 목회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리더 안에서도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좀 재밌는 거는 저희 청년이 왔는데
1: 예.
0: 목장 공동체를 이뤘는데 예전에 청년이 교사였고 자기 제자였던 애가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만나는 일들도 종종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가 리더가 되고 또 내가 너무 여긴 민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민폐인가? 아니면 실패자인가? 할 게 없어서 이런 사역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려면 그래도 나이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와 함께 하기로 한 저와 나이가 같은 동갑인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제가 소그룹 리더로 꼭 해달라고 설득을 했죠.
1: 받아들이던가요?
0: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좀 어렵다, 힘들다. 근데 제가 몇 번이고 간곡하게 카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대화한 적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그 자리에 그 형제,

리더로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아 괜찮구나라고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 저 형도 저 형제도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그 형제를 기점으로 그 형제가 80년생이거든요. 저랑 동갑이니까 뭐 81년생

0: 않게 괜찮다.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당신들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와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어디선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들 강단에 오를 때
0: 네.
1: 매번 준비한 설교문이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설교문을 계속 꼼꼼히 보고 하신다고 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문보다는 목양 보고서를 더 집중해서 보신다는 말씀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0: 네.
1: 어떤 이유 때문에?
0: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찬양에 집중,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집중된 기도회인데요.
1: 예.
0: 그때 말씀 끝나고 기도를, 개인 기도 시간을 주는데, 그때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또 옆에서 같이 기도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목장에서, 목양에서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예. 이 친구가 어떤 게 힘들고, 이 친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뭐가 고민인 거를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제목을 넣고 저도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지금 선포는 되잖아요. 준비한 메시지는.
1: 네.
0: 그러나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읊어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돌봄과 사랑을 받고 목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을 얻는 거죠. 그것이 그 친구가 기도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를 최대한 파악해서 그리고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보고요. 저도 이제 새 가족들이 오고
1: 네.
0: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쭉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누가 왔는데 미처 파악이 안 되거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새 가족이 오면 교육자한테 물어봐서 이름이라도 꼭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저도 기도해 주죠.
1: 성도분도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네.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고민을 함께 기도해 주는 걸 들으면 좀 감동도 되고 하겠어요.
0: 네, 사실은 예. 그렇게 뭐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개척교회는 뭐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저는 그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려고 하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모분이랑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제 기억은 이렇게 힘들게 저녁에 와서 앉아있는 한 청년 선생님 또 성도님들을 저희 어머니가 가서 정성스럽게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렇게 목회를 옆에서 바라봤던 그리고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았고 거기서 회복이 됐고 근데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고 대형교회는 사실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오면 뭐 30분, 1시간 걸리든 최선을 다해서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저한테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제가 하니까.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개척한 지 이제 3년 다 돼 간다고 하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그 사이에 200여 명이면 꽤
0: 네.
1: 새 신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이곳저곳에서 모인 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상당 부분은 이제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0: 네.
1: 분들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0: 네, 네.
1: 뭔가 좀 하나 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목회 프로그램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0: 예, 정확하게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어쨌든 역사가 길지 않고 그리고 또 지역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다 흩어져 있는 교회고 또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딩 안에서 모이니까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모임을 하면 주차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그러니까
1: 예.
0: 모임을 가져서 공동체성을 갖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계기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한 작년에는 전교인 수련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아웃리치나 의미 있는 선교를 통해서 함께

0: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올해 아웃리치를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노숙자나 쪽박촌 봉사, 연탄 봉사, 농촌 아웃리치, 해외 선교 이렇게 어쨌든 좋은 의미 있는 사역을 통해 함께 스토리와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공동체성을 갖게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의미 있는 일.
0: 네 맞습니다.
1: 주로 이제 봉사 활동이 되겠군요.
0: 예 맞습니다.
1: 교인분들도 그런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0: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더 마음을 쏟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가졌던 생각이긴 한데. 세대 간의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교제하고 뭔가 함께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또 함께 뭐 탁구대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수련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갖고 자꾸 통합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 예.
0: 우리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소통할 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어떤 주제도 공통된 것들이 많이 없고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세대 간에 많이 나눴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좀 다른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함께 연합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은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충주에 아웃리치를 두 번 갔는데 거의 전 교인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작년 또 아이가 있는 그리고 청년 다 같이 갔는데 뭐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섬길 때는 뭐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험과 의미 있는 일을 통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펼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감소 다들 이제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지금 다음 세대 다시 일으켜 세울까 고민도 많고 전략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1: 다음 세대라고 그러면 이제 주로 중고등부 청소년을 이야기하지만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0: 예.
1: 교회마다 싱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목회자분들마다 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목양할까 고민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앞서서 지금 이제 3040 청년들을 집중해서 목회하시는 분으로서 동료 사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0: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잖아요. 저희 이 교인들의 연령대와 이 세대들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목회 대상으로 다가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고 그 세대의 청년들도 이제 아마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세대들에게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갈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으로 결혼해서 어떤 과정을 가지 않고 50대까지 갈 수 있고 이들이 목회의 대상이고 우리는 이들을 연구하고 이들과 같이 울고 이들과 같이 레이스를 달려가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세대는 안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완벽하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돈될 때까지 그 과정을 함께 겪어줄 좋은 사역자들이 더 한국교회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만약에 또 좋은 열매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예. 개척 2년여 만에 200여 명, 특별히 3040 미혼 청년들이

0: 루인 교회. 네. 말씀 듣고 보니 이제 서울 시내의 여러 교회들에서 3040 청년들이 어느 순간 안 보여서 어디 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이 교회에 모여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1: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네. 많이들 좀 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개척 2년여인데 뭐 이분들이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장년 노년이 될 때까지 이 라이프치가 좀 잘 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또 기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님이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4: 대표님, 우리도 AI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5: 그러게. 그런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6: 현업 전문가 AI 훈련 코치가 직접 찾아갑니다. AI 도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로드맵부터 현장 문제를 풀어가는 맞춤형 직무 훈련까지 기업 비용 부담 없이 AI 도입의 시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참여 문의 1644-8000. 이 캠페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7: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시작이 된 르호보암 왕의 실패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들여다본다고요.
8: 네, 현대사회의 어떤 갈등 문제 네. 이것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 연금 고갈 뭐 세대 갈등 이런 예. 것들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나 재정 조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넓게 보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쌓여있던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여요. 예. 흥미롭게도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죠.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세대 간의 신뢰 붕괴와 갈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요. 그런데 특별히 북쪽 사람들,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북이스라엘, 그다음에는 남유다, 중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작은 나라지만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견줄 만한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성경을 예. 볼 때 북이스라엘과 예.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 예루살렘인데 유다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세운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특별히 북쪽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북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덜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판단을 실수해요. 갈등을 더 키웁니다. 오늘날 연금개혁을 둘러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과 비슷해요. 3000년 전 세겜에서 벌어진 일,

0: 이때 북쪽 사람과 르호보암 왕이 만난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단순한 옛날 종교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고대 자료와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이해하면 오늘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1: 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배경부터 좀 차근차근 들어보죠.
0: 예, 예.
1: 근데 이제 솔로몬 왕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쪽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길래 솔로몬 시대가 지나자마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0: 네. 예. 솔로몬 시대는요. 성전 건축 생각나는 게
1: 예.
0: 왕궁 건축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것들. 이런 대규모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아주 번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그 당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면
1: 예.
0: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나 특히 페니키아, 페니키아와의 무역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무역에서 생긴 손실들을 메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농산물과 노동력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떼웠다는 사건이 나와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뺏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아니라.
1: 예.
0: 그러니까 친유다 반이스라엘 정책을 편 것이 솔로몬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경제가 항상 북쪽 지파의 희생에 많이 기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멍에를 좀 멍에를 좀 덜어 주십시오. 가볍게 주실 때 멍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올이란 말인데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부역이나
1: 예.
0: 조세나 군 복무 같은 것을 말해요.
1: 아, 예.
0: 이때 부역이라는 것은 거의 노예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리 남북을 통일한 이런 전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만 많은 부역을 요구했고 조세도 요구했고 군복무를 요구했던 그런 차별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자 솔로몬 시대 때도 북쪽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고 나와요. 다윗이 원래 남유다 왕이었는데 북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까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계약직 왕이었어요. 그 계약을 지키는 한에서 북쪽 사람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존중했습니다. 솔로몬 때 와가지고 계약 위반한 거예요.
1: 예.
0: 북쪽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는 정당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세겜에 모인 백성들이 세겜은 북쪽적이니까요. 내 아버지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배경입니다.
1: 르호보암도 그런 배경을 뭐 알았겠죠.
0: 네, 예.
1: 그래서 이런 요구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좀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서 원로들을 만납니다.
0: 네.
1: 원로들은 그 요청을 들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솔로몬 시절에 국정을 도왔던 원로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왕이 백성을 예. 섬기는 종이 되래요.
1: 예.
0: 이거 폭탄적인 사상인데요. 그들을 대접하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결국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 왕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된다. 오늘날 말로 하면 공복이란 말인데 퍼블릭 서번트예요.
1: 예.
0: 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겁니다.
1: 예.
0: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 이때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 조언은 고대 근동의 종주와 신하 관계 즉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된다.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정치 관점에서도 아주 탁월한 조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통치는 억압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가 백성과의 신뢰관계

0: 관계가 지켜지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원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왕 때, 다윗 왕 때 쌓인 피로와 불만을 솔로몬 왕 때 쌓인 피로와 불만을 풀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만든 번영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덜어주는 공감과 양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일정에게 양보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본 것이고, 이 원로들의 조언은 지혜로운 조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근데 로보암도 가장 먼저 원로들에게 가서 이걸 이렇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원로들이 이 나라의 상황을 잘 알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0: 그렇죠. 예, 예.
1: 근데 이 의견을 또 거절하잖아요. 예, 원로들의 예. 말을. 그리고 함께 자라났던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북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냈을까요?
0: 글쎄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왕과 암몬 여인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는 솔로몬, 엄마는 암몬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솔로몬 왕이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아들은 또 그 그늘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 그 위대한 아버지의 영향은 르호보암에게 열등감을 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 암몬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한 그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불안감. 이 솔로몬이 시켰던 그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용토를 차지했거든요. 그거를 넘겨받아서 지켜내야 된다는 불안감. 이런 세 가지 감정, 열등감이나 정체성 혼란이나 어떤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같이 자란 참모들은 백성의 고통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귀족급, 왕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궁중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기득권의 권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르호보암의 불안을 더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강해져야 돼.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르호보암은 만약에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자신이 부드럽게 대응하면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왕권의 무게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공포가 컸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세게 질른 것 같아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라고 하면서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라는 강공책을 하게 되죠.
1: 상당히 오만한 말이에요.
0: 맞아요. 예. 오만합니다.
1: 그런 결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0: 결과 아주 심각했어요.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북쪽 사람들은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북쪽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한때 우리가 과거에 사울 왕의 왕족들이 무너지면서 필요해가지고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줬고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은 다윗은 계약을 맺을 계약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완전히 반계약적으로 갔었는데 이걸 좀 계약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은 더 막 나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불만이 쌓였던 부족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 왕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드디어 남왕국과 북왕국이 국가 분열이 됩니다. 단순히 기분 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통일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분열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공동체 전체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나라 전체 구조를 무너뜨린 셈이죠. 르호보암은 그 뒤에도 문제를 잘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어느 한쪽을 들어야 되는데 악수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힘으로만 유지하려고 했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세대 간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분열과 적대의 길로 나라를 밀어넣었죠. 이 장면은 아까 오만하다 그랬잖아요. 예. 권력자가 고집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그 공동체는 위태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1: 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세대 갈등과 이걸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0: 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0: 연금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큰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윗세대, 윗세대들에게 우리가 일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윗세대들에게 연금을 주고, 연금을 채워주고, 우리는 또 우리 후세대들이 일해가지고 세금 받은 것을 우리에게 연금을 채워주는 이런 지금 세대가 윗세대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서로 신뢰하는 이런 신뢰를 통해가지고 연금이 성립이 되는 건데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압축성장의 성과 아래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성장도 지금 둔화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금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먹여 살리지?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연금 부담은 과거 솔로몬 시대 북쪽 지파가 떠안았던 무거운 부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복지와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은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좀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보일 것 같아요.
1: 네.
0: 이때 국가나 정책 설계자들이 청년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야,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더 내고 덜 받아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르호밤이 백성들에게 정갈 채찍을 들이민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짐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떨어져 나갔듯이 오늘날 청년 세대도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포기하고 또한 경제활동과 공동체 참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조용히 기성세대에 대해서 기성사회에 대해서 어떤 분열과 거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1: 예.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 국면을 극복하려면 이제 성경 자세히 보면 어쨌든 원로들이 지혜로운 답을 줬었잖아요.
0: 예, 예.
1: 지금도 그런 지혜로운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예, 예. 그 원로라는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자켄이라 그래요. 자켄. 이게 장로라는 말로도 같은 뜻이에요.
1: 예.
0: 자켄이라는 말 장로로도 번역합니다. 원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1: 예.
0: 갈등을 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자켄. 그게 원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집단입니다.
1: 예.
0: 지혜 집단. 지혜 집단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이해해요. 이것을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년층도 자신이 누리는 연금과 복지가 미래 세대의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누린 성장의 혜택을 청년 세대와 나누기 위해서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고 재정 부담도 함께 짊어지려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조금 더 희생하겠다라는 노년층의 솔선수범, 양보가 있어야 청년 세대도 다시 신뢰를 갖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죠. 노년의 지혜는 남을 누르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양보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지혜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의 것들을 좀 내려놓는 양보하는 태도 이게 노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1: 그런데 현실은 이런 세대 갈등 속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이 갈등을 좀 이용하잖아요.
0: 예, 예.
1: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0: 이 르호보암의 비극에서 가장 우리가 뼈아프게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치의 태도입니다. 르호보암은 세대 간 긴장과 분열을 중재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지키고 단기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한쪽 말만 들어요. 한쪽의 아첨과 강경론을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영구적인 분열을 낳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그가 결국 이집트 파라오 쉐쇼크 1세. 우리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요. 왕상 14장 25절에 나오는데 시삭의 침공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보면은요. 거기 부조에도 이 장면이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결말은 역사적으로도 뚜렷했어요. 그럼 르호밤은 판단 미스로 결국에 국가도 분열되었고 본인조차도 이집트의 공격을 받아서

0: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말로를 경험화됐다는 얘기인데요. 현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계산에만 매달려서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 마음만 사거나 반대로 세대 간 불신을 일부러 키워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르어보암식 선택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는 갈등을 더 키우는 일을 멈추고 노년층의 지혜, 그 다음에 양보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청년들의 삶도 제대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멍해를 함께 나눠지려는 진심 어린 조정과 타협만이 갈라진 제국 같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1: 예, 예. 정치도 달라져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서로 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오피스.
6: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오늘 CBS 광장은 종로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님과 3040 청년들을 향한 목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방 그리고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곳에선 안전하다 이런 안도감을 느낄 때 비로소 다쳤던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따뜻한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3: 가장 푸릇푸릇했던 그때, 청바지에 통기타,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시절 그 팝송들. If a picture paints a face.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채워줄 시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매일 낮 12시 5분 유지수의 해피송.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8: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9: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8: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9: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2: 산업단지의 집도 학교

0: 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1887년에 발간된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는 존 로스 선교사가 당시 평안도 의주 사람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응찬, 백홍준 이런 당시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첫 한글 성경책에는 오마니 이런 친근한 평안도 방언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저 평범한 이야기책인 줄로만 알았던 성경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책이 되리라고는 미처 몰랐겠죠. 매번 익숙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글자 한 글자 더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말씀처럼요.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오벳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1, 2, 3, 4.